우리는 보통 해가 떠야 아침이 시작된다고 느끼지만요, 새들은 그보다 먼저 하루를 알아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빛의 변화를 느끼고 또 공기가 조용해서 소리가 멀리 퍼지기 좋고요. 그래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부터 새들은 지저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새벽 합창, Dawn Chorus라고 한다네요. 재미있는 건요, 모든 새가 다 부지런히 새벽부터 지저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새는 일찍, 또 어떤 새는 뒤늦게 합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새들도 늦잠을 자고 뭐 그러는 거죠. 어쩌면 뒤늦게 합류한 새들 때문에 더 완벽한 합창으로 완성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준비가 좀 늦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뒤늦게 합류할 수도 있죠. 주말권인 금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오늘 Have a Nice Day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대로 주말권 아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야, 새들이 뭐 얼리버드라는 표현도 있듯이 다 일찍 일어나서 쥐적인 줄 알았는데 늦잠 자는 애들도 있군요. 좀 게으른 애들. 에, 뭔가 좀 위안이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4499님, 여름맞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옷이 작아 갈아입다가 지각했어요. 살이 빠지긴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그 믿을 만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빠지기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긴 합니다.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걸까요? 하셨습니다. 아, 참 아침은 그래요, 진짜. 그죠? 일찍 일어나도 항상 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6804님이 청해 주셨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외계 문명과 교신하기 위한 송신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대학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피라미드가 지구의 위치 정보를 우주에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우주 신호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데요. 연구팀은 피라미드 독특한 크기와 배치 방식은 단순한 상징성이나 무덤 목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라미드의 좌표가 빛의 속도인 초속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지구의 위치와 회전, 우주 정보들을 수학적으로 암호화해서 남겼을 가능성도 제시했다고요. 이에 다른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분명히 우주로 정보를 송출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네, 이현우의 천사 같아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아, 18번 복권 당첨. 뭐, 그래요. 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운이 좋은데요. 그죠?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합니다.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정복숙 님이 청해 주셨고요.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까지 이어집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좀 섬세한 것처럼 나는 섬세한 사람인 것처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뷰티 상품권 드릴게요. 보이스 투맨의 On Bending Knee.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식단 파트너 특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보호 그린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비건 전문 우브레도 배치찬에서 시식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0: 서울세이버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세이버대학교.
1: 배차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1: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이연의 음악 앨범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770님, 시흥에 외근이 있어서 오랜만에 차를 갖고 나왔는데요. 거래처가 오이도 근처라 뜻밖의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멋진 바다를 보게 되다니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여기 멋지죠. 에, 그리고 뭐 수도권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공간이기도 하죠. 오이도.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릴게요. 7692님, 오늘 놀이공원으로 소풍 가는 아들이 커다란 책가방을 챙기길래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요. 놀이기구 기다리면서 학원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해도 됐을 텐데 아무튼 물통 가져가라, 선크림 발라라 이런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어차피 가서 숙제 안 할 거 뻔한데 그냥 두고 가라고 한마디 했더니 씩 웃고는 아, 나 숙제 언제 하지? 하면서 좋다고 두고 갔어요.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놀이공원에서 SC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 웃으면서 예. 아, 나 숙제 언제 하지 그럼 뭐 이러면서 아, 엄마한테 이제 오케이가 떨어졌다 안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귀엽다. 어린이용 선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윤미래의 그대라는 세상, 벤의 꿈처럼 두 곡이에요. 0208님이 청해 주셨네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브루노 마스의 Versace on the Floor까지 들었고요. 9275님, 저는 도서관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늦어서 지하철에서 화장하려고 파우치를 쭈뼛쭈뼛 펴는데 제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앞에 분도 열심히 화장 중이시네요.

0: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3: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2: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은경님이 주셨습니다. G-Park 저는요 넉살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낯가리는 아이는 회사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넉살이 좋거나 안 좋거나 아이거나 이거나 들여다보면은 다 애원과 사정이 있죠. 넉살 좋은 사람이 웃길 때는 옆에서 더 크게 웃으면서 숟가락 얹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나절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입꼬리 끌어올리시고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위켄드 노래입니다. Dancing in the...

노래가 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네. 아유, 끊어버려 그냥. 예.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생방송으로 금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예, 문자 벌써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8484님,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 저는 초6학년입니다. 지금 저 소년체전 수영선수로 대회 참가하러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아저씨가 응원해 주시면은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뭘 떨려. 어차피 할 건데. 그냥 하면 되지. 예.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력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예. 신입사원 뽑을 때도 누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서류만 보고. 그 사람이 자신감 있고, 뭔가 좀, 좀, 그런 사람이 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 옆에 있는 선수들이 쫄아요. 아하 하면서 더 자신감 있는 모습. 예, 보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얼굴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뭘 바른 게 아니고 선크림만 바랐어요. 선크림만. 예. 선크림을 좀 좋은 걸 씁니다. 예,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국산 브랜드 중에서 좋은 걸 쓰기 때문에.

0: 이번 오늘 또 프로로 거듭나겠습니다.
1: 이수룡 얘기 지금 못 들었어요? 만 가지의 발책을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만 번 하는 사람. 그 한 방에 가는 거거든.
0: 그래도 저희도 이거 네, 6년씩 네. 막 7년씩 했는데 오래 하지 않았나 한 코너.
1: 더 열심히 파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한번 기회 드릴게요.
0: 네, 너무 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 네.
0: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빅보드 차트는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시절이었어요. 이때 약 1000대 1의 오디션의 경쟁률을 뚫고서 춘향디연의 주연 이몽룡 역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 뭐 이후에 마라톤, 타짜 등에 출연하면서 스타가 됐고요. 임권택 감독님은 2002년에 그 신윤복,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오원 장승업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최민식 씨, 안성기 씨, 유호정 씨, 손예진 씨 등이 출연했던

0: 나왔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됐고 이후로도 박찬욱 감독님이 2009년 박쥐, 16년 아가씨, 2022년 헤어질 결심까지 총 4작품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쥐로는 심사위원상 받았고요. 헤어질 결심으로는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전체 심사를 이끄는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서 그 박찬욱 감독의 신작 레틀 크리크의 무법자들 포스터를 칸에서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화로 약 889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지금 투입될 예정이라고
1: 와,
0: 하고요.
1: 대박이다 진짜.
0: 또 한 번의 대작 탄생이 지금.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기록했고 당시 이제 박명수 씨도 내일도 아니지만 너무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그 개봉 당시 국내에서 1000만 관객 돌파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영화사를 통틀어서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있잖아요. 기생충이 세계 영화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네. 평가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반지하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한 가족이 부잣집 대저택에 차례대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0: 인지 하는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5: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4: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6: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두게.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둔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7: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6: 선물 76가지. 와, 선물 76가지
8: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 100가지 와, 채워가지고
8: 대단하다. 예, 진짜
6: 선물쇼 하려고요.
8: 라디오쇼 100가지, 파워.
6: 아, 100가지만 채웠으면 좋겠는데.
8: 그래요?
6: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8: 나머지 24개는 형님이 주면 어때요?
6: 아, 그러니까

0: 쓰셨나요? 네.
1: 가끔 썼는데, 네. 예. 근데 난 실력이 제자리냐고.
0: 네. 그래서 국민 있었는데. 프로듀서를 탄생시킨 원조그룹이죠. IOI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을 통해서 탄생했던 그룹 IOI, Idea of Idol. 예, 약자입니다.

0: 가 이거 작사했대요. 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의 의미하고 다시 이어진 관계의 애틋함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김세정 씨가 그 침착맨 너튜브에 또 출연을 했는데 내가 쓴 곡은 투표에서 다 떨어졌다.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앨범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아이유아이는 컴백과 동시에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6월엔 태국과 홍콩 아시아 투어를 하고요. 라디오쇼에서도 이 아이오아이 데뷔 10주년 프로젝트를 격하게 응원한다.
1: 예, 정말 저 10년 전에 예, 네. 뭐 정말 세상을 떠들썩했던 바로 핑미 지금도 기억이 나고 예, 그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네. 연예계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저도 참 선배로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이오아이의 노래입니다. 갑자기

0: 네. 괜히 팬들한테 욕도 먹으니까.
1: 예. 이미 했잖아요.
0: 아, 노래가 너무 좋아. 아, 노래가 너무 좋아. 요새 내가 아, 맞아. 듣고 있거든.
1: 거기 예, 너무 좋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분비가 되면은 식욕 증가, 근조직 손상,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어? 우울감 같은 문제가 나타나.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야, 겪는 문제예요.
0: 야, 이거 바로 이거다 야.
1: 그렇죠.
0: 이것 때문에 일어나 내가.
1: 그래서 요즘 MZ들은 마치 도파민 디톡스 하듯이 왜? 코르티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루틴을 찾아서 지금 관리한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뭐 SNS에서는 불안감 느낄 때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걸로 알려진 몇 가지 행동들을 정해두고서 이걸 실천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감. 이때 바로 해보면 좋은 것들. 아. 첫 번째 일단 산책 나가 햇빛 쐬기.
0: 일단 여러분들 이거 좀 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1번부터 다시 해주세요.
1: 일단 산책을 나가서 햇빛 쐬기.
0: 햇빛 쐬기.
1: 두 번째 천천히 심호흡하기.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 네 번째 차분한 음악 듣기. 갑자기 좋죠. 아, 들으면 좋죠. 네 번째 차가운 물로 손 씻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데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등푸른 생선, 김치, 그릭 요거트,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 아니면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 아니면 바나나, 달걀 같은 체내 염증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뭐 과거 질환이나 치료의 영역에서 언급되던 이 코르티솔이 이제는 생활습관이나 루틴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행동은 이제 주로 뇌과학 도서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 루틴 같은 거는. 실제로 호르몬이 신체 정신에 작용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이 책이 MZ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대요. 원래 이제 건강하면은 중년 이후에 많이 생각했던 요즘 MZ들은 그다음 젊은 층들은 술도 많이 안 먹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자기 관리 되게 진심입니다. 아,
0: 술 무지하게 먹는데.
1: 네. 맥주 좋아하시죠?
0: 완전히 다구나. 네.
1: 조만간 한잔해요. 더 나아가서 요즘 MZ들은 감정과 호르몬을 연관지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요. 그래서 SNS에 화제가 된 게시물 보면은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아마 소개해드릴게요. 스트레스에서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산책을 해라. 통증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면 달리기를 해라. 슬퍼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과일을 한 입 먹어라. 불면증이 생겨서 멜라토닌이 필요할 때는 햇살을 쬐라. 피로할 때 도파민을 위해서는 찬물 샤워를 해라.
0: 아.
1: 나태해지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운동해라.
0: 아.
1: 미룰 때는 역시나 도파민이 필요하니까 작은 목표도 실천해라. 이렇게
0: 예.
1: 원인과 거기에 필요한 그 호르몬을 제시하고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를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0: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예.
1: 그래서 감정관리 일환으로 숙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잠 안 자는 게. 주의력 저하, 불안, 우울감이 이어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려면 산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라디오쇼 애청자 여러분도 모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이어지다가 마성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 부근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살죠. 덕분에 아주 바쁜데 이 소리가 들리면 아 곤란합니다. 답장은 해야 되는데 노는 손은 없고 그럴 땐 우린 이런 기능을 쓰죠. 네, 그렇게 할게요. 음성 입력의 도움을 받아가며 해내고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조금 더 힘내봅시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5월 22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7491님의 신청곡 윤하의 오르트 구름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쿨 FM 낮 12시의 목소리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와 있어요. 밖에 들려요?

0: 대체 휴일이라서 아, 3배, 4배, 4배로 설레는 금요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일상, 다가올 주말의 계획들, 주말에 뭐 먹을 건지, 뭐 먹을 불고기 같은 거 냉동고에서 꺼내 놓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까요? 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알려주세요. 0812번님께서 공감해요. 아이 하원시키면서 세탁소에서 세탁물 찾는 동시에 편의점 들렸는데 급한 업무 톡 오면 음성 입력은 무조건이에요. 그럼요. 또

안 듣는데 지금은 너무 반해서 날마다 기다리게 되네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스키님 지금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시죠? 네, 저도 처음인데요.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723번님, 신랑이 외국에서 귀국해서 이번 연휴 아이랑 여행 가요.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여행 너무 오랜만이라 오늘 아침부터 설렜네요. 날씨도 좋고 가족과 함께 하려니 너무 좋아요. 오, 어디로 여행 가시려나요? 신랑분께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되게 뭔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여행 가거나 어디 해외 가거나 멀리 갈 때 짐 며칠 전부터 사시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한 2시간 전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저의 타이로 인하여 한 일주일 전부터

0: 네. 아, 그리고 돌아올 때갈 때,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나 이거 왜 챙겼지?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어우, 본받아야겠는데요. KMS님께서 경기도 연천군 최북단에서 대광중학교 학생들 KBS 체험 왔어요. 손 흔들어 주세요. 사랑해 볼게. 우! 우리 대광중학교 학생들 소리 질러! 아, 멀리서 오셨구나. 어때요? 폴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오, 예! 후! 여러분 사랑해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김성경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의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인데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됩니다. 어떻게 찾아온 금요일인데 운동 가는 게 맞나요? 네, 여러분, 저 얘기예요. 아니, 운동을 이번 주 이제 정말 바빴거든요. 저 스케줄도 많고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가지고 운동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찾아온 금요일 밤인데 오늘 폴킴 운동을 갈지 말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폴킴, 이 귀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금요일 저녁에 운동 갈까요 말까요? 1번 가라. 그냥 가라. 2번 가지마.

식당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안 돼요? 쉬세요. 맞아.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안 되기도 하는데 어떡해요?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네. 7745번님께서 운동 갔다가 곱창 전골 드세요. 어때요? 좋죠? 운동 갈만하죠? 곱창 전골 먹으려면 운동 가야겠어요. 네. 오늘은 밥까지 말아서 먹어버릴 거예요. 강보혜님께서 폴킴님 안 가면 신나는 계획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전곡을

맞아요. 저 좀 징징대는 것 같아요. 저 좀 징징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징징거리는 DJ 징디라고 불러주세요. 징디. 6315번님, 점심 먹고 회사 주변 카페 위에 올라왔어요. 한강 바라보며 바람 솔솔 부는 오늘 같은 날 폴킴님 방송 들으며 앉아있으니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다시 사무실 들어가야 해요. 가기 싫어요. 와, 저라도 저런 뷰 앞에 있으면 아, 내려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겠다. 마치 여행 온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바람 쐬셔서 기분 좀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6940님께서 폴킴님 오전 업무 마치고 여친이랑 강화도에 카라반 놀러갑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네요. 가서 목살, 소세지 등등 야무지게 구워 먹을 생각에 신이 나요. 어? 저도 이거 가고 싶어요. 아, 너 이거 맞다. 원래 이거 가기로 했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행 가서 바베큐 같은 거 먹으면 뭐 구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 조개구이 이런 것도 좋아하고 치즈 가져가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매콤한 거 먹거나 이렇게 매운 라면 이런 거 같이 먹으면 하, 정말 끝내주죠. 오늘 3, 4부는요. 아, 오늘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 중 분야별 능력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관리 꿀팁 들어볼 거예요. 저 관리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의 테마는 목소리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킴.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노래하고 DJ 하는데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아 운동 진짜 어지간히 가기 싫나 보다. 폴킴입니다. 김경아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굽는 거 좋아하세요? 했더니 삼겹살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구워 먹는 거 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구운 따뜻한 파인애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0: 일 안 하고 놀러 가서 먹고 싶당 하셨습니다. 버섯이 면역력이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저도 한창 좀 막 피부 안 좋고 이럴 때 버섯을 진짜 내가 버섯이 될 것 같다 수준으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253번님께서 징징폴씨, 저는 지금 경남 고성 캠핑장에 와 있어요. 날씨도 좋고 이번 연휴 동안 푹 쉬었다가 갈게요. 아 그리고 폴디 운동 가지 말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소풍 꼭 가요 하면서 사진 보는 저 진짜 운동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253번님이 먼저 꼬신 거예요. 저 1253번님이 먼저 저 꼬셔서 지금 이렇게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프레쉬님께서 폴킴 라디오 진행 너무 편안하게 잘하네요. 기대 이상이에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칭찬해주면 폴킴은 행복하답니다. 네, 더 잘해볼게요. 오늘은 저의 발성 선생님 양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관리 중이 시작합니다. 목소리 발성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열어두었습니다. 어플 콩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고객님, 예약하셨을까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폴킹 같은 달콤하면서 부드럽고 때로는 강단 있는 목소리가 갖고 싶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훈련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0: 건강, 피부, 운동, 멘탈, 목소리까지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의 관리는 목소리.

0: 오늘은 관리 중. 저 폴킴의 발성 선생님이시자 좋은 목소리 연구소의 양준영 대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도 있는데 한번 네.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현직 발성 교정사라는 직업으로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현재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병원에서 이제 발성 치료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국 발성 교정 협회라는 곳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 또 좋은 목소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목소리와 네. 훈련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엔잠러세요. 6318번님이 새 코너 기대됩니다. 6920번님이 와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호랑이 선생님 느낌은 아니네요. 선생님이 너무 스윗하고 친절하실 듯. 선생님은 정말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이제 수업을 받은 지가 거의 2, 3년 되나요?
1: 넘을걸요?
0: 아 그런가요?
1: 3, 4년?
0: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1: 네네.
0: 오래됐는데 너무 스윗하고 좋은 분이세요. 다른 제자분들에게는 좀 호랑이일 때도 있으세요?
1: 글쎄요. 예전에는 이제 지망생이나 네. 이제 좀 학생들 같은 경우한테는 네. 조금 더 엄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일단 프로님들을 만나면 조금 스윗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희가 네. 왜냐하면 저희가 호랑이거든요. 2414번님께서 양 선생님은 파인애플 구파예요, 안 구파예요? 긴장하신 것 같길래 긴장 푸시라고 질문해 봅니다.
1: 저는 둘 다 먹습니다.
0: 아, 둘 다 좋아하시는 거세요?
1: 네, 둘 다 좋아합니다.
0: 선생님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1: 저는 엄청 좋아하죠.
0: 바비큐 이런 거 드시면은 뭐 파인애플 좀 구워 드시고 그러세요?
1: 파인애플은 그냥 과일로 먹고요.
0: 안 굽하시네요.
1: 아니 근데 구운 것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0112번님께서 오늘처럼 날이 좋으면 선생님도 수업하기 싫으시죠?
1: 사실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네. 제 방에 옆에 창문 하나에 의존하면서 이제 햇살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내리 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 옆에 조그만한 창문으로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소문에 그 창이 그림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열 수 없는 창문이다.
1: 열 수는 없습니다. 방음 때문에.
0: 아 실제로도 못 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엽니다. 한 번도 저는 연 걸 본 적이 없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박지경님이 와 목소리에서 신뢰가 팍팍 상승.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임소희님도 웃는 소리도 좋으시네요. 선생님 웃음소리도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1: 웃음소리는 그냥 네. 좀 내추럴하게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성에.

0: 지금 목소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네. 달나라님께서 가요광장 출연 섭외 왔을 때 뭐 어떠셨어요? 생방이라 떨리진 않으신가요? 하셨습니다.
1: 사실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 오늘 오면서까지도 떨었고 네. 그래도 너무 기대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또 폴님이 옆에 계시니까 네. 긴장은 이제 서서히 그럼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잘 네. 리드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관리 중. 오늘은 관리 중.
1: 어떤?
0: 자기관리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매주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건강, 멘탈, 피부, 뷰티, 운동. 매주 주제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목소리, 발성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민되거나 궁금한 것들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통화 달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로만 신청받습니다. 제작진에게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02로 오는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폴킴 피처링 빅나티의 한강에서 듣고 올게요.

0: 스트레칭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호흡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호흡 연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혼자서 호흡을 할 때 이제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일단 기구를 좀 사용하거든요.
0: 기구요?
1: 네. 요즘 뭐 호흡 훈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면
0: 보이는 보시면, 라디오 네. 보고 계시면 네.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여러 이게 가지 뭔가요? 도구가 있는데 이건 울트라 브리드라는 기구예요.
0: 네. 선생님께서 네. 저희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입에 물리는 재갈이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갈 나왔습니다.
1: 혹시 있으신가요?
0: 아, 저도 가져왔습니다.
1: 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0: 좋아요.
1: 같아서.
0: 네.
1: 얘를 이제 저항을 좀 뒤를 조여갖고 만들어주고요.
0: 네.
1: 마우스피스 물듯이.
0: 네.
1: 입술로 다 덮어주시고요.
0: 네.
1: 3초간, 폴킴 씨가 시범을 보이시면 좋겠다.
0: 제가 네. 3초간 이걸 불어보겠습니다. 네.
1: 일단 들숨으로 3초간 마십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멈췄다가 1초 멈췄다가 3초 내뱉습니다. 둘, 셋. 이런 이렇게. 식으로 오. 훈련을 하다 보면은 네. 이 기구가 이제 호흡 근육 중에 횡격막 근육을 네. 조금 더 하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0: 선생님 근데 네. 이런 기구가 없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기구를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이제 코를 이용해서 들숨을 마시는 거죠. 근데 대신 저항을 줘야 됩니다.
0: 네.
1: 소리가 나게 우리가 냄새 맡듯이
0: 네네.
1: 그냥 한번 깊게 마셔보시겠어요?
0: 네,

0: 변한다라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1: 저희가 살이 찌면요 네. 목에도 같이 살이 찌게 돼요. 아. 그렇죠? 아 턱선도 두꺼워지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면 얼굴 네. 모양도 좀 바뀌죠.
0: 네.
1: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공명관이라고 얘기하는 입술부터 후두까지의 길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0: 아.
1: 공명이 변할 수가 있어요.
0: 턱이라든지 이 네. 목의 두께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1: 그래서 옛날 성악가들을 보면은 네. 이제 호흡의 압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을 많이 찌우거든요.
0: 오, 그다음에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1: 그다음에 음색도 조금 더 찰진 기름진 소리가 나. 게 돼요. 저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급속도로 하게 되면은 네. 다이어트와 음색에도 이게 관련된 논문들이 많습니다.
0: 아 다이어트를 너무 갑자기 하게 되면
1: 음색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0: 아 그래요?
1: 푸석푸석해진 소리로 바뀝니다.
0: 저 오늘부터 밥 많이 먹어야겠어요. 목소리에도 영양분 양보해야 되니까요. 0134번님께서

0: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37살 박재찬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저희 발성쌤 양준영쌤도 함께 계세요. 선생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0: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제주살이 7년차 남매와 뱃속에 애기까지 아이 셋의 엄마 아빠 37세 동갑부부예요. 남편이 노래 잘하고 싶대요 하고 와이프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니체어를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1: 어금니에 네, 물었어요. 예,
0: 그 다음에 턱을 조금 당기듯이 세팅을 잡아주시고요.
2: 턱을 아래쪽으로 예. 내려주세요. 가슴을 들고.
0: 네, 그 상태에서 네. 그냥 풍선에 바람 불듯이 바람을 두 볼이 빵빵해지게 한번 불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2: 네.
0: 거기다가 음정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정을 넣어서 네. 한번 이 백프레셔라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순간적으로 협착되어 있는 이 후두부가 네. 열리는 현상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2: 우리 제찬님께서 한번 이거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입에 볼에 숨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풍선 불듯이 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0: 근데 이게 바람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2: 아. 우리 네, 바람을 세게 한번 분다고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0: 아니 부 발음입니다. 부 어금니를 물고 예.
3: 아 맞아.
0: 네. 그리고 바람을 세게 불어. 이게 좀 이게 어렵다
2: 이게
0: 이렇게 하니까
2: 또 통화로 예. 하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약간 부하고 소리를 내시는데 바람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맞습니다.
2: 이게 맞아요.
0: 예, 네. 이게 맞아요.
2: 이 느낌으로 소리를 같이 내면서 한번 해볼게요.
0: 조금만 저음에서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런 연습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네. 바로바로 한 5분, 10분만 해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목이 확 열리면서
2: 네.
0: 이제 노래가 좀 편하게 나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 우리 그냥 마지막으로 제찬님 풍선 네. 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1: 네.
2: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한번 볼을 부풀려서 한번 호흡을 뱉어볼까요? 길게.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소리 내지 않고
0: 바람만 불어주세요. 바람만.
2: 길게. 지금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0: 네, 비슷합니다. 방법은 비슷한데 여기다가 네. 지금 소리를 잘 못 넣으시는 것 같아서.
2: 근데 제 주변에도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른 노래도 네. 한 소절 살짝만 부르고 끝내볼까요?
1: 그럼 안녕 불러보겠습니다.
2: 좋아요. 안녕 해볼까요?
1: 안녕 이제는 안녕 뭐라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이 마음
2: 비록 가사는 틀렸지만 잘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1: 통화하고 있어서 못 보고 있어요.
2: 아 나중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하는 네.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꼭 고음과 호흡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물면서 스케일을 가시면 네. 그냥 고음이 날 거예요.
1: 제가 한번 해보도록 제가 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0: 콧소리 내시면 안 되고요.
1: 이렇게 하면 아주 얇게 피치가 맞습니다. 다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0: 이게 원리를 설명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리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성대가 굉장히 얇아지고 목소리가 톤이

0: 레드벨벳의 웬디.
1: 아.
0: 너무 두 분 다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목숨 걸고 하시거든요. 항상 발성 연습을.
1: 저의 라이벌입니다. 항상 네. 그분들이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이 수업을 이미 잡으셨어요.
0: 남자분들 중에선 폴킴 씨하고 네. 승환 씨. 아,
1: 제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사님들의 문자도 많이 왔어요. 8304번님께서 초중고 강사입니다. 마이크를 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 목소리가 항상 상남자가 돼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게 저희가 내구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시는 분들의 목이 더 빨리 상합니다.
1: 아 맞아요.
0: 네, 노래는 이제 준비된 동작 안에서 성대도 네. 준비된 동작 안에서 저희가 뭔가를 시연을 하는데
1: 네.
0: 말은 내 감정에 따라서 호흡이 막 세게도 나왔다가
1: 맞아요.
0: 약하게도 나왔다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네. 관리를 하면서 조금 훈련을 이제 근육을 좀 키운다라는 느낌.

에셜론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보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인데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입니다. 1차로에 사고 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발안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용담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의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하남드림 휴게소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도 사고 때문입니다. 동서울요금소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 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잠실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퇴근 시간 얼마나 남았나 지금 시계 봤다면 조용히 고개 끄덕여주세요. 아, 시계 그만 봐요. 대신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 보세요. 가비요. 제가 2시간 순삭해 드릴게요. 저랑 2시간 함께 했는데도 시간이 순삭이 안 됐다면? 아, 몰라. 책임은 못 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생 방송. 지금 유채가 여러분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 콩과 문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너무 좋아합니다. 콩으로도 그냥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오늘 자고 딱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나 오늘 라디오 생방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라디오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귀엽냐? 왜 귀엽냐면요. 딱 눈 뜨고 라디오 가는 날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다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문자도 보여요. 근데 나쁜 문자 없어요. 일단 없고. 그 문자를 보는데 그냥 너무 다 착하게 말하고 너무 귀엽고 막 사연 나한테 보내주는 게 그 행위가 귀엽잖아요. 그냥 문자를 나한테 보내주는 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너무 착한 말들만 해주세요. 진짜 귀여워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나 진짜 라디오 하기 잘한 것 같아. 라디오 너무 재밌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되게 그 편지 받는 느낌이라서 동숲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의 숲 뭔지 아시죠? 게임. 그래서 이제 동물의 숲 캐릭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막 조개 같은 거 이렇게 캐서 주고 편지도 써주고 막 이러거든요. 약간 동물의 숲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라디오 올 때면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말랑말랑 막 꿍딱꿍딱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저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뭔가 같이 오늘 저 뭐 했어요? 오늘 뭐 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 나누는 게 너무 이 행위 자체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진짜 악을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하고 계신지 저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동물의 숲 내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강명희님이 커피 한잔 타서 슈퍼라디오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귀엽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 명희님 반갑습니다. 김미영님, 댄싱퀸 가비님은 손돌림 하나도 달라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뭘 되게 많이 말을 해요. 막 행동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거를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말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발음을 할 때가 발음이 더 잘 나와요. 예. 근데 요즘에 조금 피곤하면 발음이 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시죠? 옆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조혜원님이 크크크크 우리도 다 가비님을 귀여워하고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뭐가 귀여워? 전 안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호림님 감사합니다. 윤이니님, 저 요즘 가비씨 솔로곡 부름타키 무한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중독성 있고 세련됐고 좋아요. 대박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재밌게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값진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자주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약간 계속 도전한다는 게. 7865님, 가비님 그저께 깜짝 가비리카노 잘 받았어요.

0: 오늘만 일하면 3일 연휴입니다. 야호! 아, 맞네요. 우리 연휴다. 우와!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 달력이 빨갰어요. 아, 맞아. 아, 그러네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저는 못 쉬어요. 저는 연습이 있어서. 하지만 연휴입니다. 너무 잘 됐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연휴고.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피디님? 내일 날씨가 어떤지 작가님이나 피디님이 알려주시면은 제가 내일 날씨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비 예보가 40% 있긴 하다고 하시지만. 아, 비가 눈치 없게 내리네요. 나 싫어. 아, 비 예보가 40% 있긴 한데 우리 60%를 믿어보자고요. 네. 8620님, 오프닝에 항상 영어 문장을 말해주니까 영어 공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오프닝 하기 전에 한 30번 정도 다시 읽어봐요.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저희 같이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2114님, 귀여운 44세 운동갑니다. 날씨 너무너무 좋아. 저녁에 막 맥주 야장 가자! 라고 하시는데요. 귀여운 44세. 예, 귀엽게 운동하러 가시는군요. 예, 너무 귀여운 행위죠. 운동을 한다는 거.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너무 귀여운 행위잖아요. 네, 나를 사랑해서 운동을 간다. 열심히. 그리고 또 저녁에 맥주 야장 가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사랑하겠다.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저녁에 맥주 야장 정말 너무 좋겠다. 왜냐면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연휴잖아요. 그러면은 맥주 내 야장으로 지금 날씨 좋을 때 무조건이에요. 저 네, 너무 축하드려요. 2114님, 네, 오늘 진짜 축제네요. 네. 2579님, 나이 50인 아저씨인 제가 귀엽다고요? 제가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귀엽잖아요. 이 행위가 지금. 나도 귀여운가? 갑이 나도 귀여워 하고 이제 진짜 문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냥 그 행위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이가 50인 아저씨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소통할 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예, 즐거워요. 진짜. 7868님, 키키키키키, 원래 조롱이들 소굴인데 쉿 조심하셔요. 출첵합니다. 여기 원래 조롱이들 소굴이라고요? 아, 라디오가 그래요? 저 조롱하신 거였어요? 몰랐네요. 예, 저는 조롱당했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네, 0828님이 가빈님 문자 좋아한다고 하셔서 처음 문자 보내봐요. 시작부터 말씀드려요. 선물 좀 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귀엽게 보내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좋아한다고 해서 문자 보냈는데 혹시 선물 좀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저 이런 태도, 애티튜드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만 돼도 제가 편의점 상품권 다 드립니다. 가비의 스벨 라디오, 오늘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금요일,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제가 편의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커피, 과자, 라면, 음료수, 김밥, 케이크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오늘 있었던 재미난 일, 속상한 일 다 좋으니까 수다 떨 수 있는 문자 다 환영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오늘 게스트통 잠시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러 AS 센터에 보냈어요. 아니, 느끼셨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그런 명령어를 자꾸 출력을 제대로 못해. 예쁘냐고 물어보면 그냥 네 하면 되는 것을 뭐 어찌고 저찌고. 예. 그래서 게스트통 오늘 하루 쉬는데요. 그 사이 제가 여러분들이랑 더 많은 얘기 나눌 거예요. 3, 4부에는 지식 공부하는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만 포인트 간다고 지금 급한 마음 드세요? 그럼 저랑 같이 기초부터 공부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같이 공부합시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진행하고 계신 이대호 대표님 잠시 후에 모셔서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 할게요.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토크타임 가져보겠습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카페앤베이커리페어,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메디일 톤업패드, 일양약품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0: 플러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라디오 같이 들래?
1: 도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이번 주 저는 첫 솔로 앨범도 내고 되게 바빴어요. 사실 5월 자체가 제가 약간 시동을 거는 그런 달이었었거든요. 사실은 한 작년 10월부터 이번 연도 4월까지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쉬기도 하고 집에서 많이 누워있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도 다 많이 다니고 했어요. 물론 일을 쉬진 않았고 일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슬로우 다운 하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5월부터 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도 되게 바쁘고 뭔가 해프닝도 많았고 또 라디오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엄청 바빴는데 여러분은 어떤 한 주, 어떤 금요일 계시고 보내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약간 귀엽다라는 말에 되게 꽂혀가지고 귀여운 얘기 많이 하는데 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귀여운 금요일로 하는 거 어때요? 귀금. 약간 귀금속 같은 느낌으로 귀여운 금요일 속닥거리는 우리 귀금속 좋다. 작가님 어때요? 저 잘하죠. 귀금속. 예, 저는 좋아요. 그 사람이 귀여움을 계속 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그래야지 좀 몰랑몰랑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뭔가 잘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뭐 모습 보면은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이잖아요. 진짜 너무 잘하고 싶나 보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모습 안에서 귀여움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되게 긍정적인 행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영훈님. 태어나서 한 번도 귀엽단 말 들어본 적 없는 태토남인데 귀엽다 귀엽다 하시니 괜히 귀여워지고 싶어지네요. 그럼요. 귀여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나 좀 귀여운데? 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 행위가 귀엽다기보다 거울 보고 뭔가 약간 오늘 좀 찍어 발랐어요. 근데 너 귀엽다. 나 예쁘다. 이런 생각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칭찬해주세요. 보면서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태토남도 귀여워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공삼이사님. 네. 제가 귀엽다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설레네요.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네요. 저는 아이들 모래놀이 세트 구매하러 갑니다. 주말에 모래놀이 하러 가려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모래놀이 재밌겠다. 예. 애기들 그 선물 있잖아요. 막 장난감 같은 거 받을 때 기분 엄청 좋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난감 코너에서 그렇게 서성여요. 너무 좋아해요. 저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점토 좋아해요. 에이. 점토 같은 거 사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그게 좋고 막 미미 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인형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 약간 뭐 차 장난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네. 장난감 코너에서 엄청 설레이는 접니다. 4228님, 건배사 갖고 좋네요. 오늘

노력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그만 깨뜨리고 말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차가 또 이제 새 차면 더 마음 힘들거든요. 새 차가 안 들어도 힘든데 또 새 차면 더 힘든. 아 근데 괜찮아요. 사이드 미러 붙이면 그만이죠. 예예 괜찮아요. 우리 귀엽게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예예 열심히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최대한 잘 지켜서 할 거야. 최대한 붙여서 할 거야. 그렇게 귀엽게 결심하다가 그런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승헌스님이 승헌스입니다. 귀금속적으로 몰랑몰랑해져서 몰랑루즈적인 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죠, 가비씨?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승헌스 괜찮으면 이따가 전화데이트 해요. 예, 괜찮으면은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님이. 전화 건다고 합니다. 승헌스가 귀금속적으로 몰랑몰랑해져서 몰랑루즈적인 하루 이렇게 약간 라인 맞춰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어제도 승헌스 만나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귀엽단 말을 정말 3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에, 귀여운 우리의 막내 승헌스. 강지우님, 진짜로 다 볼 수 있나요? 저 오늘 퇴근하자마자 가족이랑 서해로 조개잡이 하러 가는데 재밌겠쥬? 헤헤 오늘 갔다가 새벽에 물 빠지면 조개 잡고 내일 오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다 볼 수가 있나요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서해로 조개잡이 하시러 가는 거 정말 재밌겠네요. 저 그 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약간 수원 화성

8250님, 멕시코에서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비님. 와우, 하이. 안녕하세요, 가비님. 올라.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988년 5월 22일에 결혼하신 저희 부모님의 39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 아버지 칠순이시기도 하고요. 멀리서 전화를 드리니 지금 두 분이서 오붓하게 나들이를 가시면서 가비님의 슈퍼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대.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몇 자 적어보냅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1988년 5월 20일에 결혼하시고, 네, 멕시코에 살고 있는 자녀분을 두고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 39주년 결혼기념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후후후, 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듣고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하나 또 나가야겠죠. 예,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다. 여러분 귀여운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올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0: 귀금속이라고 하시면 귀여운 금요일 속삭이는 우리 말씀하신 건가요?
1: 네, 그거고요. 정말 몰랑몰랑해지는 몰랑루스.
0: 아, 여러분들, 네, 승환씨는요,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승환씨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늦었

왔는데 저희 지금 이런 거를 가끔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라디오 하면서 하고 싶은 코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따 끝나고 피디님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예. 여러 가지 코너 재밌게 들고 올게요. 그리고 저희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또 이렇게 승헌스가 출연해 주셨는데 제스비 노래 한번 듣고 가야지요. 예,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제스비의 후뚜뚜 듣고 올게요.

이네요라고 하시네요. 아, 이유가 그렇다면은 사실은 조금 어렵죠. 왜냐면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진짜 가족 한 명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산책 안 시킬 거고 분명히 밥 안 챙겨줄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모조리 우리 9979, 아, 우리 박상그레님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벌써 관종기가 있어서 그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점차 고쳐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직업으로

부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팬분들이 주는 선물은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어유,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아유, 아유 이러는데 이제 친구들이 주는 선물에는 진짜 아 고마워, 와 대박, 와 좋다, 와 대박 좋다 막 이러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친구들 주변 친구들은 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걸 주면 부담스러워하려나?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다른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두 배로 갚지 말고 그냥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보답하고 그만큼 표현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배로 갚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걸 계속 신경 쓰고 고마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9405님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두 배로만 갚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생각했다가 돌려주는 그런 걸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차와 스콘님

맨날 파이어 파이어 되는 것만 들어봤지 이렇게 노래 초입부터 들어본 거 40여 년 평생 처음이에요. 가빈님 목소리 들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고. 날벼락이라니요. 우리 명수 선배 소중한 곡 파이어. 근데 사실 저도 처음 나올 때 그냥 피디님한테 아 우리 냉면 들을 걸 그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 아, 너무 좋아하는 선배죠. 명수 선배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귀여운 명수 선배. 네, 사랑합니다. 한유미님, 오늘 아파트 내 작은 장터가 열려서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가빈님 목소리가 들려서 깜놀했어요. 날씨도 좋고 가빈님 목소리도 시원시원하니 좋아요. 네, 오늘 제가 엄청 시원시원하게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그냥 막 깔깔깔깔깔 하면서 많이 웃은 것 같은데 오늘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날씨의 영향을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비 올 때는 살짝 다운됐었거든요. 계속 버벅거리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막 말 술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술술. 문자번호 샵8910. 지금 바로 너무 잘하죠? 문자번호 샵8910. 네, 술술 나옵니다. 3811님, 수원 사람 여기요. 하지만 회사는 여주. 출퇴근길이 힘들지만 가빈님이 선물 주시면 힘날 듯해요. 이게 뭔 말이래요? 즐거운 연휴 되세요. 아, 그럼요. 출퇴근길이 힘들지만 제가 선물 드리면 힘나죠.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일부 정체 구간은 있지만 흐름은 좋은데요. 다만 역에 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네. 아시겠죠? 저랑 같은 거 골라야 돼요. 오늘의 선택지 나갑니다. 3, 2, 1, GO! 후라이드 치킨 대 양념치킨. Let's go! 오케이. 금요일엔 왠지 이게 치킨을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말이죠. 제가 노래 듣고 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약간은 저는 약간 클래식. Let's go! 아시죠?

저랑 같은 거 맞히시면 선물 드려요.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중에 하나 골라서 지금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신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려요.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 대 양념 치킨 렛츠고!

파리파리 듣고 왔고요. 가비바비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유제이님 오늘은 가위요. 제이님 어디 갔다 오셨구나. 오늘은 가위바위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나랑 같은 거 내는 날이 아니라 같은 거 생각하는 날이라고요. 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제이님이 오늘 좀 착각하셨나봐요. 네, 가위 아닙니다. 4242님 프라이드 자존심. 오, 오케이. 란님이 반반은 없나요? 아, 물론 반반이죠. 하지만 오늘은 반반 없습니다. 나랑 같은 거 선택해야 돼요. 에, 제가 고른 거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거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아까 쓴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어, 안 보인다. 어, 네, 후라이드 후라이드 후라이드죠. 에이, 여러분 에이. 보이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저는 후라이드예요. 왜냐면 양념 좋죠. 양념 좋은데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후라이드 소스를 추가로 해서 양념을 먹고, 양념 소스를 추가해서 후라이드를 먹고 후라이드에 양념 소스를 찍어 먹는 걸로 네, 할게요. 왜냐면 양념을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에에. 네, 그러면은 가비바비보 당첨자 읽어드릴게요. 4729님, 엄옥준님, 1959님, 7590님, 정성진님, 이수현님, 써리링님, 9780님, 4582님, 차세민님입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 하는데요. 올해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혹시 나만 소외된 건가요? 나만 몰랐나요? 하시면 우리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들어가자고요. 광고 듣고 이대호 대표님 모셔올게요. 가비의 스프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고려 기프트, 메디일 토너패드, KB국민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제공입니다. 사랑은

0: 나. 네네. 반응 좋다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1: 아, 예. 반응 곧 빌보드 가신다고.
0: 예, 부른다고 막 빌보드.
1: 부름타키라고 있는데요. 예. 틀어주세요. 힘드실 때 한번 생각나실 때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부르릉 하면서 약간 힘 줄 수 있는 노래라 아, 가지고요.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번 주 주식 시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지옥과 천당으로 가셨을걸요?
1: 어 그래요?
0: 지난주 금요일에 정확히 일주일 전에.
1: 예.
0: 8,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1: 어머나.
0: 장중에.
1: 어머나.
0: 그러다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해서
1: 어머나,
0: 그저께까지 거의 7,000이 깨질 뻔했거든요.

0: 좋을 때는 다 같이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관련된 산업도 매출과 이익이 좀 떨어집니다.
1: 그렇죠.
0: 예, 증권 방송들도 그렇고.
1: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좋으면 약간 기분 좋아지고 문자들도 약간
0: 그렇죠.
1: 기분 좋게 오고
0: 예, 사람들도 기분이가 좋아지고.
1: 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DJ의
0: 똑같아요. 모두 인간이 이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왜 시장이 폭락하는 날도 증권 방송들 그 시청률이 막 올라갑니다.
1: 아 오히려
0: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 아
0: 올라갈 때는 기분이가 좋아서 떨어질 때는 지푸라기 잡으려고.
1: 어 그럼 언제나 청취율이 괜찮겠네요.
0: 아니 최악은 횡보하는 장. 재미 없을 때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좀 인기가 떨어지죠. 아니 재미 없어 나 미장 갈래 이러고.
1: 아니 거기서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0: 도파민이 안 나오죠 횡보할 때나 아니면 어머나, 슬금슬금 어머나. 밀릴 때 어머나, 차라리 어머나. 떨어질 때 파바바바바박 폭락하면은요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살려주세요 막 찾아요. 슬금슬금 내려가잖아요.
1: 그치,
0: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럴 땐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요. 하나 둘씩 말없이
1: 재미없어
0: 인사 안 하고 집에 가는 것처럼.
1: 그렇구나. 네.
0: 근데 이게 다 우리의 심리예요.
1: 어쩔 수
0: 생각해보면
1: 다 우리가 그러니까
0: 똑같아요.
1: 뭐 이렇게 뜨거울 때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0: 그럼요.
1: 뜨거울 때.
0: 오를 때.
1: 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분명히 예. 배웠어요. 오히려 최저점이 있을 때 사서 예. 오를 때 기다려라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예. 최저점이 있을 때 정말 사기 싫어요. 진짜 너무 사기 싫어.
0: 그것도 지나가 봐야지 그게 최저점인지.
1: 아 사기 싫어. 안 살래. 나 주식 안 할래요. 진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알거든요. 이거 무조건 오를 거고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대형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갈 때 사면 되잖아요.
0: 네.
1: 쉽잖아요. Easy. 떨어질 때 사라. It's so easy. 근데 떨어질 네. 때 이렇게 네. 사람들 불안해하고 막 미치겠다.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다가 내 돈을 넣는다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아웅성 칠 때가 네. 기회인데 지나고
1: 그쵸,
0: 나서 보면.
1: 그쵸.
0: 근데 그때는 손이 안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1: 그게 정상이지.
0: 그렇죠. 남들이 네. 다 공포에 질렸을 때 네. 나도 공포를 집어먹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정확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은 네.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1: 와우.
0: 거꾸로 가야 돼요.
1: 명언. 명언. 진짜 맞는 것
0: 그래서
1: 같아요.
0: 그래서 소수가 돈을 벌게끔 설계된 게 금융시장이에요.
1: 공포에 사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잖아요.
0: 사람들이 탐욕을 네.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1: 네.
0: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때 탐욕을 부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1: 그러면은 계속 훈련을 하고 계신 중이신지 아니면 그쵸, 완전 그쵸, 훈련이 그쵸. 되신 느낌이세요?
0: 훈련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저 역시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1: 약간 신의 한 수를 딱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0: 인간의 용기가. 한 수.
1: 인간의 한 수.
0: 인간의 한 수.
1: 딱 둘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용기가 또 필요할 수
0: 그렇죠.
1: 있겠네요. 네.
0: 근데 이게 주식 투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네. 투자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1: 네,
0: 가서
1: 네,
0: 어떤
1: 네.
0: 종목을 발표를 합니다.
1: 네, 네, 네,
0: 어떻게
1: 네.
0: 분석을 했고 어떻고. 근데 네. 주가가 안 올라 있고 바닥에 있잖아요.
1: 네.
0: 관심을 안 가져요.
1: 아.
0: 어느 정도 올라 있으면 그거 오르기 전에 발표하지 그랬느냐. 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고. 똑같아요 사람은.
1: 어렵죠. 아니 써리링님이 헤어진 전 남친이 5만 전자일 때부터 전 재산 털어 사서 보유 중인데 진짜 배 아파요 라고 하시는데
0: 와우. 연락하세요.
1: 나도 배 아프다. 아니 사실은요 제가
0: 질척되세요.
1: 제가요 댄서 시절에 친한 이제 아티스트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삼성전자 사라. 그때 5만 전자였어요.
0: 오.
1: 그냥 사면 오른다.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근거는요 근거.
1: 그거는 그러니까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큰 회사니까 무조건 네. 오를 거다. 사라라고 했어요.
0: 예, 예, 예.
1: 근데 지금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때 얘기를 들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0: 그래서 사람을
1: 들더라고요.
0: 설득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1: S전자, S전자. 네. 아, 네. S전자 사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네. 근거가 없다고 느끼시는
0: 아니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끔 재료를 펼쳐주면 돼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 살아 언젠가 오른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
1: 맞아.
0: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돼요.
1: 네, 맞아요.
0: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식만 한 200억 갖고 있는 부자야.
1: 네.
0: 그 말 좀 듣겠죠.
1: 그쵸, 듣죠. 그러면.
0: 근데 평범한 내 친구야.
1: 안 듣죠.
0: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래서 너 샀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0: 그 친구는 그럼 그때 샀다는
1: 그 친구는 아마 샀을 거예요. 부러운 내 친구.
0: 연락하십니까?
1: 연락하지요. 오늘 한번 연락해봐야겠어요.
0: 팔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싸게
1: 맞아,
0: 사는
1: 맞아.
0: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오랫동안
1: 맞죠?
0: 홀딩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1: 네, 그 대표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라?
0: 네, 네,
1: 어디가
0: 네.
1: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도 모르고
0: 지나봐야
1: 네,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딱 끊는

0: 저랑 똑같은 질문이요?
1: 네.
0: 아, 그래서 저도
1: 고민은 똑같아요, 누구나.
0: 사실 오늘도 사실 그 어플 보고 네. 판매하기 눌렀다가 다시
1: 판매.
0: 네,
1: 요즘 주식을 그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네, 판매, 네. 구매.
0: 판매하기 네. 눌렀다가.
1: 저 그 표현 되게 싫어해요.
0: 어, 왜요?
1: 아니, 무슨 주식이 누가 파는 거예요?
0: 예. 네. 아니, 아니에요?
1: 네? 이, 뭐야? 구매하기? 무슨 뭐 이게 상품이야?
0: 어.
1: 저는 그 되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0: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1: 그게
0: 맞다고
1: 이제 왜 매수 매도라고도 하는데 아, 이제 맞아, 매매의 맞아. 개념으로 네네, 사실 그것도 쉽 하긴, 쉬운 좋은 표현은 아닌 게
0: 네네.
1: 상품처럼 누군가 판매해 놓고 상품처럼 쉽게 이제 구매하도록 한다라는 게 네. 그냥 그 주식의 거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건 증권사예요. 아. 금융사예요. 어떻게 해서든 회전을 시키거든요.
0: 어, 어, 네네네.
1: 그렇게 해서 많이 사고 판다고 해서 투자자가 돈을 법니까?
0: 그치는 예. 않을 수 있죠.
1: 그냥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 투자한다.
1: 예. 아,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언어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0: 정말 중요하죠.
1: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얼마 땄다.
0: 아.
1: 어. 얼마 땄다 막 이런 거죠. 막 배팅한다 막 이런 거.
0: 아. 아, 손절한다 이런 건 괜찮으세요?
1: 손절은 뭐죠? 손절을 이렇게 손실을 잘라내는 거니까 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네. 뭔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만 생각을 하는 것들
0: 아,
1: 있죠.
0: 투기는 아니다. 투자를 해라.
1: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행태가 또 그렇게 돼버립니다.
0: 아 맞아요. 이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투기를 한다기보다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맞죠.
1: 오래 가려면.
0: 네, 이 예나님이 전 남친 주식 다 팔고 없을 거예요. 저처럼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죠.
1: 아니요 갖고 있을 거예요. 어? 정신승리 하신 거 아닙니까?
0: 어떻게 생각하? 아니 근데 예. 한창 그 S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또 있었잖아요.
1: 그럼요.
0: 그때도 팔았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면.
0: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아니 그게 그러면 제일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게 어떤 그러니까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1: 현재?
0: 네.
1: 현재 보유 중에 한 3년 좀 넘었나?
0: 아 예. 그렇게 길지 않으신데요?
1: 그렇죠. 예. 네. 뭐 얼마나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0: 아니 그래도 한 예. 10년 막 8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는 아니네요.
1: 10년.
0: 네. 10년은 그렇진 힘들죠.
1: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수형 ETF나 지수형 펀드는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이 왜 국장에 장기 투자했다가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물렸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심지어 S전자나 네. HNX 뭐 이런 데도 네네네. 물립니다. 왜 그럴까요?
0: 왜요?
1: 그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0: 아니죠.
1: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0: 아~
1: 호황과 불황이 아~ 왔다 갔다 하거든요.
0: 아, 네네네.
1: 선진국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또 발주를 하고
0: 네.
1: 그걸 또 수주를 받아서 엄청난 네. 또 실적이 나고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그걸 또 이제 뱉어내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사이클을 봐야 돼요.
0: 아,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의 그쵸? 어떤 사이클.
1: 근데 불황기까지 계속 네. 갖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물렸다.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0: 아, 하긴.
1: 그래서 그렇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산업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지 없는 산업인지를 알아야 돼요.
0: 아, 그 사이클이 또 어느 주기인지도 또 그렇죠. 알아야겠네요. 여러분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지금 보내주세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비욘 더 월.

0: 가비의 Super Radio 금요일 코너죠. 아는 것이 힙이다.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문자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원호님이 아이 이름으로 지금 주식으로 묵혀두려고 하면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정기가 오면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 이 조정기라는 게 궁금했어요. 떨어질 때가 조정기인 건가요?
1: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 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0: 아, 떨어졌을 때 조정받는다? 그 조정은 누가 하는 건지가.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1: 리모컨으로?
0: 그러니까
1: 누가
0: 저는.
1: 리모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0: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올라가면 안 돼!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조정할 거야! 라고 무슨, 뭐 하는 건가, 누가? 그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뭐 그런
1: 혼내주세요,
0: 생각을.
1: 그럼. 누가 그러는 거야, 자꾸 조정을 주고.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0: 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네. 제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네. 무식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1: 누가 뭐라 그랬어, 누가? 아니 근데 이게 조정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네. 많이 쓰고 네. 기간 조정도 있고요. 네. 가격 조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면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네. 옆으로 좀 시간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 네. 기간 조정

0: 올라갈 수 있는데
1: 예, 예, 있는데 아 진짜 맞아. 빡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제 주가가 빡 올라갈 때 얘가 이제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간 조정
0: 이해한 거 맞으시죠? 이게 왜냐면 기업이라는 그 실적
1: 네.
0: 본질과 예, 예. 주가는 멀리서 보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좀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 그쵸. 멀리서 보면 같이
0: 강아지 키우세요?
1: 네, 그럼요.
0: 강아지가 산책할 때 옆에 네. 어떻게 다리에 착 달라붙어서 갑니까?
1: 아니요, 앞으로 먼저
0: 계속 갑니다. 앞으로 멀리 갔다 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금요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코너 아는 것이 힙이다. 주식 전문가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퀴즈 내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지금 퀴즈 딱 낼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맞춰주세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기업 실적 대박,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이런 헤드라인이 자주 보이거든요. 이때 해당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업의 성적표, 투자자들의 필수 지침서인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재미제표, 2번 재롱제표, 3번 재무제표, 4번 이대호제표. 에, 저 아까 조정 누가 하는 거냐고 얘기했던 사람도 알 것 같아요.
2: 네.
1: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업의 성적표, 기업의 가계부, 투자자들의 필수 지침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미제표, 2번 재롱제표, 3번 재무제표, 4번 이대호 대표. 에, 뭘지 여러분 많이
2: 4번
1: 많이
2: 좋다. 4번 좋네.
1: 4번 마음에 드세요?
2: 네.
1: 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아, 노래 안 나가죠? 우리 얘기할 거예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네. 재미난 문자들을 읽어볼 건데요. 9963님 질문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는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실수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2: 너무 많지 않을까요?
1: 너무 많죠.
2: 실수 포인트. 음흠.
1: 실수 포인트.
2: 안 사서 그거. 후회하는 거, 사놓고 후회하는 거 정말 많은데 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그건 것 같아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가격만 보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보죠.
1: 지금 현재 그 가격?
2: 그렇죠. 주가. 현재 주가. 가격. 그리고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당연히 누구나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데 그 주가가 한 30% 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1: 기분 좋을 것
2: 기분
1: 같아요.
2: 기분 좋죠.
1: 네.
2: 근데 팔고 싶다는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1: 안 들을 것 같은데.
2: 진짜?
1: 네. 네. 더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2: 그거를 좀 뜨거운 손의 오류라고 합니다.
1: 뜨거운 손의 오류.
2: 계속해서 이게 올라갈 거야.
1: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올라갈 때는 안 팔고 싶지 않나요, 왠지?
2: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을 때 팔고 싶어요.
1: 아, 그렇구나.
2: 수익이 난 거를 빨리 좀 실현하고자 해요. 내 돈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걸 잃어버릴까 봐.
1: 네네네.
2: 그

0: 나 혼자 목숨 걸고 하라고?
1: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정답자 말씀드릴게요. 1504님, 사랑스러워님, 임희빈님, 박애림님, 한보라님, 0628님, 5435님, 4286님, 서지원님, 이예나님입니다. 네, 박광래.
0: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박광래님이 3번 재무제표. 저는 매도랑 매수가 헷갈려서 지난번에 주식을 산다는 게 매도를 해버렸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0: 네,
1: 하셨어요. 네, 네, 그렇지.
0: 네, 안 됩니다.

0: 눈여겨볼 거라고 하면은 다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죠.
1: 사실 이게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보실 거예요. 매출, 네. 이익, 네. 순이익은 얼마인지는 알아야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작년보다 얼마를 더 벌었고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겼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그쵸, 기본이거든요. 요 네, 네.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네. 현금 흐름표입니다.
0: 아,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죠. 현금의 흐름.
1: 내가 당장 이 회사가 이익 얼마 낸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선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었어. 돈을 땡겨온 거였어. 일시적으로. 아니면 갖고 있던 건물이나 땅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영업 외 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럼 이게 본업으로 번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와 이 회사 돈 엄청 많이 벌었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0: 그게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1: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장사를 해서 번 게 사실은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쵸? 그 현금 흐름도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0: 재무제표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 제가 몇 개 좀 사다 드릴까요? 돈 좀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0: 대신. 재무제표를요?
1: 예, 하나에 한 5만 원씩 해요.
0: 아니잖아요.

0: 하는 단위.
1: 아.
0: 기업의 자본을 어려워요. 구성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투자자가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이 회사에 자본금을 넣어 줬어.
1: 네.
0: 근데 그 100만 원으로
1: 네.
0: 2만 원을 연간 버는 회사가 있고
1: 네.
0: 10만 원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1: 오케이.
0: 또 100만 원을 내가 넣어 줘야 된다면 어느 네. 회사에 넣겠어요?
1: 아, 10만 원이죠.
0: 당연하죠.
1: 네.
0: 그게 ROE입니다.
1: 아, 아.
0: Return on Equity라고
1: 아,
0: 해서
1: 쉬워요, 선생님.
0: 자기 자본 이익률.
1: 오.
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를 버느냐예요.
1: 예스.
0: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자기 자본 이익률이 2%라고 치죠.
1: 네.
0: 100만 원 자본을 갖다가 2만 원을 버는 회사예요.
1: 네,
0: 정말
1: 네.
0: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런 회사는요, 사실은
1: 네.

0: 캐펙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덩치를 더 키워가지고 수익성을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1: 진짜 대출도 기술이네요.
0: 맞아요.
1: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출도 약간 그 능력 있다라는 그런 예.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건 진짜 맞는
0: 그게 말이에요.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1: 아하.
0: 그래서 모든 자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 네네네. 구창수님이 가비님 모르시고 아 하시는 듯해요 하는데
0: 사실 티는 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1: 가끔씩 그러긴 해요 저도. 네. 네. 그러니까 모를 때도 아 하고 근데 방금은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느낌만 알아요. 그러니까
0: 느낌만.
1: 부채도 어떤 능력 중에
0: 레버리지, 하나가 레버리지.
1: 기술처럼 하는 맞아요. 것 중에 하나구나 아 라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0: 그리고 또 이게 네. ROE가 네. 미국 기업들은 되게 높아요.
1: 네.
0: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낮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면 쌓아둡니다.
1: 왜요?
0: 혹시나 뭐를 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있고 싶어서? 그리고 또 대부분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 또 투자를 해야 해서
1: 그치, 그치.
0: 설비 투자 해야 돼서 쌓아놔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요. 예를 들어서 네. 애플은 공장이 없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
0: 그냥 거기 칩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도 네. 중국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 옵니다.
1: 아,
0: 타이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 안에 돈이 쌓이면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그러니까. 분모예요.
1: 네.
0: 설명해도 됩니까? 자기 자본 분모예요.
1: 진짜 이해가 안 가요.
0: 이익은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1: 분자.
0: 커지고
1: 분모자.
0: 자기 자본이 작아질수록
1: 네.
0: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1: 자기 자본이 작을수록
0: 자기
1: 이익이
0: 자본 이익률이,
1: 커지는.
0: 이익률이 커지는 거죠.
1: 이익률이 커진다.
0: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ROE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자기 자본을 줄일수록. 그래서 막 유상감자를 해서 아 이거 또 어려운 말인데.
1: 어려워요. 뭘 모르겠어요.
0: 우리 자본을 좀 주주들 가져가세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 안 되는데 확실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네. 하시네요. 저도 딱 그 마음이거든요. 대표님 네.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1: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0: 이해가 완벽히 되진 않는데 되게 아니, 느낌이 지금 유익한 느낌이긴 해요.
1: 그래서 왠지 건강 네. 맛은 없는데 건강한 느낌.
0: 아니 맛은 네. 없다기보다는 네. 뭔가 되게 유익한 느낌이 들긴 해요.
1: 아, 그래요? 예.
0: 채워진 느낌은 들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이랑 그렇죠. 지금 저 네, 제가 그
1: 주식도,
0: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1: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시면 돼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곡 뭘까요? 없습니다. 내일 만나요.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차선 도색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더 가서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반대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인데요. 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한남방향도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심상치 않았어요.
1: 어, 그래요.
0: 차들이 많았어요.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라가 정한 투투데이입니다. 그래서 골든벨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라이데이 특별 선물 감자튀김스 원 플러스 원. 산으로 가다 보면 튀김스 튀김스 튀김스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첫 번째 노래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한 노래는
1: 스테이시의 버블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머물님인가요?
1: 예?
0: 스테이시.
1: 어, 머물님.
0: 예, 머물님. 머물님이 버블을 불렀나요?
1: 아, 예. 오늘 뭐 초장부터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군요.
0: 와이프가 비타민 C를 새로 사와서 까먹습니다.
1: 아, 비타민 C를 새로 사왔군요. 어쩐지.
0: 재석이 얼굴이 빡빡힌.
1: 예.
0: 비타민C나 강하게 쫄쫄쫄쫄 빨아먹고 왔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오미완 연휴는 시작했고 잡채는 쉬고 있네.
0: 연휴는 시작했고 잡채는 쉬고 있네. 오랜만이네. 근데 너무 난데없이 하면
1: 네. 네.
0: 퐁당퐁당님 와, 소리가 정말 청량하네요.
1: 그러네. 시원합니다.
0: 음료수인가 맥주인가? 음료수지?
1: 음료수에 이거는 이거 맥주 소리는 이렇게 안 나요.
0: 그래요?
1: 예.
0: 일단 박병석님 연휴 앞두고 시원하게 사이다 한 번 더 해줘요.
1: 이게 바로 이어서가 안 돼요.
0: 알았어요.
1: 예, 됩니다. 이제 됩니다. 이건 사이다 소리야 무조건.
0: 김장원님께서는 물도 한 바가지 뿌려줄 수 있어요?
1: 아유 뭐 시원하 바로 뿌리네 물은 또.
0: 예. 물을 준비하고 있었구만.
1: 네.
0: 이병호님도 있었는데 지나갔고 자 구성사님 예. 오미안 집에서 보이는 풍경인데 너무 멋있어서 오빠들한테도 보여 집에서 보이는 나무 한번 봅시다 자 보이는 라디오 콩으로 보여주는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혼자 준비해야 되는 우리 조PD가
1: 손이 지금 모자라요
0: 손이 모자릅니다 와 근데 저희가 어딘데 저렇게 높은 곳에서
1: 그러니까
0: 집에서 보이는 아파트에서 농촌 뷰가 보이는군요.

0: 들어와.
1: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또 산으로 가야 돼요.
0: 잘난 척하지 마, 조PD. 이제 프로듀서한테도 예. 공격 들어갑니다.
1: 형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자, 김민정님 서산 가요. 조금 서행이네요. 내일 신랑하고 통영 가려고요. 전복 먹으러 함께해요. 따라오세요라고 했어요.
0: 야, 통영 먹

0: 훨씬 더 잘 돼 있는 조충현을 기대합니다.
1: 그렇습니다. 항상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이현우님, 오늘은 팀장이 없어서 닐일이 만보입니다. 오.
0: 닐일이 만보.
1: 그래, 한번 또. 근데 또 너무 또 팀장 없으면 바로 닐일이 만보되고 이러면 그 회사도, 회사에 또 입장도 있으니까 있든 없든 적당히 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닐일이 만보 노래 알죠?
1: 닐일이, 야 닐일이, 닐일이 만보.
0: 난 이 노래를 들으면 왜 자꾸 그 장국영 영화에서 그 춤추는 거 땅땅땅땅땅 그게 그 무슨 영화지? 그 아비정전이? 아... 맞나?
1: 중경상님. 아비정전
0: 중경상님? 와, 어렵다. 그 뭐 목욕탕 같은 데서 혼자 셔츠 입고 춤추는 거. 장경희 씨가 그게 중경상님입니까? 아비정전입니까? 여러분?
1: 모르겠대요.
0: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아, 게시판에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 아비정전이래요.
0: 아비정전.
1: 네. 아, 그런데면 왜
0: 저리
1: 거야?
0: 저 사람 나 많이 들어 모르겠네, 진짜.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랑. 상의하고 회의하는데. 어제 골든벨.
1: 아버지 집에 정전이 야. 되면 아비정전. 자, 골든벨 울렸습니다.
0: 어미정전. 자, 골든벨 감자튀김 원프롬 받으실 분. 아까 그분이 보냈는데 그분 이름 있나? 이수현, 손혜정, 김근영, 6547, 3165.
1: 축하드립니다. 감자튀김을 원뿔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8916님.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게 제 행복입니다. 권영이에요. 아들이 엄마 이름 나오면 좋아해요. 학원 가서 다시 듣기로 틀어주려고요. 아하. 아들아, 엄마의 이름이 여기서 불린다. 권영희. 권영희. 권영희. 세 번이나 불렀다, 아들아.
0: 아, 전영희님하고 헷갈렸구나. 네. 전영희님은 스튜디오 스타를.
1: 네네, 네. 거기는 다 큰 자식이고요.
0: 예. 어머님이시고요.
1: 네.
0: 박성희님께서 앞집 정전 어때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낫다.
1: 어디요? 앞집 정전.
0: 아빠네 집 정전된 것보다 앞집 네. 정전이 낫다고. 아, 김영호 씨도 중경상님 아니냐 그러고 헷갈리네.
1: 네.
0: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1: 그게 뭐 중요한 건 일단 아니고요.
0: 중요하지 않아요.
1: 예, 여러분들 예, 저희가 찾아볼게요.
0: 네.
1: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즐겁게 오미안 하셨을까요? 여기서 긴급 깜짝 이벤트. 이번 주 월화수목금 오미안 다섯 번 모두 인정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이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항상 늘 미라 시작하는 시간에 오셔서 오미완 오늘 미라 완료를 인사하는 분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에 오미완 월화수목 금요일에 다섯 번 다 쓰신 분들 중 열 분을 뽑아서 에너지바 선물 드립니다. 자, 나중에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응모 자동입니다. 2637회 2637번째 문자 자동으로 음식물 분쇄 처리기 후보로 가고요. 월말에 저희가 한 분을 뽑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기계입니다. 자,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 미라에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어유, 어쩐 일이죠?
0: 나 이거 반갑습니다. 나 여기 옷 진짜 와우.
1: 유니클로.
0: 코리어 기프트.
1: KB 국민은행.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가 도와줍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Show the shit out!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0: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네,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저희 미스터라이더를 듣고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질 겁니다. 미라 들으십시오. 자, 박경훈님께서 아, 비, 정, 전이 100% 확실하다고. 가수 B씨가
2: 아니 고만
1: 약속에
2: 고만,
1: 늦었어. 고만. 그래서 아, 왜 B는 왜 하나? 아, B 정전, 그 정전 때문에.
2: 이건 골룸벨도 하지 마. 가치도 없다, 가치 없어. 야,
1: 비상벨이라도 눌러주면 안 돼요?
2: 자, 이수연 씨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재밌어서 날마다 들어요. 아마 문자 보낸 거 후회하실 겁니다. 김은실님 나가실 때 양산 챙기세요.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오늘 좀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1: 오늘 햇빛이 뜨거웠어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0: 너튜브에서 또 네. 여러 가지를 했나요? 강동원 씨가 춤을 췄나요?
1: 맞습니다.
0: 견디 저의 최애 강동원님과 춤추는 거 봤어요. 잘 추던데요, 오수진님. 예.
1: 그거는
0: 그거는 저희가 재생산해 갖고 또 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1: 그거 뭐 저작권이 거쪽에 있으니까 그런.
0: 좀 않을까? 물어보고 네가 얼굴 예. 나왔으니까 좀 물어봐.
1: 예.
0: 그럼 보게 들어보게 여기서.
1: 아, 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0: 그래요?
1: 제가 책임질게요.
0: 와, 너 그 말 참 어려운 말이야.
1: 안 되겠다.
0: 제가 책임질게요면 그 홍진경 씨의 그 너튜브 공부한 예. 찐천재죠?
1: 네.
0: 어떤 계약과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모르는데 한낱 네가. 네가 그렇게 그런 저작권을 책임지겠다란 말은
1: 아니, KBS가 힘이 더 세겠지 그래도
0: 네가 왜 KBS랑 싸움을 붙여 거기 저작권이라
1: 한국 방송인데 KBS가 이기겠지
0: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1: 믿습니다 KBS
0: 김정원 씨도 봤대요 장희 씨 공방진 전제 강동원 편 나온 거 봤는데 오디션 보는 경쟁자 구도든데 장희 씨 실력 없으면 죽이겠다는 지혜 씨 뭐라 그랬는데 지혜가
1: 예 지혜가 강동원 씨는 그냥 뭐 합격이라고 그러고 나는 제가 나 저도 실력으로
0: 오디션 하겠다
1: 실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실력 없으면 진짜 죽인다 이래가지고
0: 지혜씨가
1: 예. 네, 이제 재밌었어요 아니 어제 꽁트였거든 꽁트
0: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거 한번 나와주신다더니
1: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둘째까지 바쁘잖아요
0: 그건 알아요
1: 그래요 아니 제가 강동원씨 보고 왔잖아요 강동원씨가 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0: 축구게임 얘기했어요?
1: 아 그럼요
0: 요즘 안 한대죠?
1: 요즘에는 이제 다른 거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일단 운동하시고 뭐 바빠가지고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뭘 하나 빠지면 되게 엄청
0: 거기도 파헤치는
1: 네, 파헤친 스타일이어가지고
0: 아, 남청이네
1: 네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0: 네
1: 당동원 씨 사람이 참 좋더라고 예 만나본 다시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고
0: 장문정 씨가 왜 창희 씨 무시하냐고
1: 꽁트에 꽁트 예.
0: 장문정 씨가 왜 창희 씨 무시하냐면 단문을 예. 보내셨습니다 예. 장문으로 보내주십시오
1: 장문정 씨도 저 무시하는 거

0: 김요한의 강동원까지 당대 스타들은 다 만나거나 드라마에선 전지현 김태리 라디오에선 윤정수 만나고 자 이제 남창희만 뜨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맞아요. 요즘에 지금 톱스타를 만나는 그런 네. 그게 좀 많이 생기네요.
0: 맞아요.
1: 네, 그래가지고 톱스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0: 어때 뭐 비슷하죠?
1: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예, 뭐 전지현 씨라고 다르겠습니까? 강동원 씨라고 다르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다들 사는 건 똑같아요.
0: 그래도 SNS 예.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보면은
1: 네.
0: 전지현 씨의 그 너튜브 그런 것들이 많이 예. 올라오더라고요.
1: 예. 그럼 아 근데 확실히
0: 스타는 스타야.
1: 스타는 확실히 스타예요. 거기는 톱스타들은 또 확실히 톱스타에 달라. 예. 맞아. 자, 우리 아무튼 뭐 저도 스타가 되겠습니다.
0: 네.
1: 무시한 거죠. 남창이 무시한 거죠. 지금 저 이런 게 정수영이 무시하는 거지. 어제 이주연은 꽁트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0: 남창이.
1: 저는 정수영만 저를 무시해요.
0: 스타가 된 다음 나를 찾아와.
1: 왜요?
0: 아니 저기도 진짜 못 잡네. 지금 준비한 계획이 있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1: 다 날라갔네요.
0: 타이밍 다 날라갔어요. 엄청 웃긴 거였는데.
1: 안 들어줄 거예요?
0: 예.
1: 지금 타이밍 날라갔어요.
0: 됐어요. 예. 나도 안 해. 감자튀김 원프론 받으실 분 다섯 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1: 예.
0: 김지윤님 이사예
1: 이사예님
0: 양미연님 7423님 7102님 네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4056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KBS 뷰로 찍어봤어.
1: 어딥니까 또.
0: 시간이 좀 남는 모양이네요.
1: 아유 뭐 아유, 멋있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맞은편에 전 오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늘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저분의 사진 통해서 늘 느낍니다. KBS의 지붕은 녹색이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말
0: 지붕은 녹색이다.
1: 저희 오픈 스튜디오 딱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계셔가지고
0: 그리고 KBS가 참 크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사진으로 보면 참 작아.
1: 결국 뭐 그렇죠.
0: 그렇게 크지도 않아.
1: 우리가 사는 게 다
0: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 가만있어 봐. 이게 옆에서 찍은 건가?
1: 앞에서 찍은 거죠.
0: 앞에서 찍은 거죠?
1: 예. 네. 네. 저쪽이 우리 그 보이는 거예요, 형. 저기가.
0: 저 오른쪽이 우리가 가는 짬뽕집 있는 거죠.
1: 1박이 계단이고, 예, 네, 그렇죠.
0: 오른쪽이 짬뽕집 있는데죠?
1: 예.
0: 네? 오른쪽. 오른쪽 건물이 우리 가는 짬뽕집 있고, 저 쭈꾸미집 있고, 거기죠?
1: 어, 그러네. 뭐가 잘못됐네.
0: 내가 좀 보고 올게.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형.
2: 네네.
1: 그 오른쪽은 쭈꾸미죠? 어,
2: 맞아.
1: 예, 맞아요. 거기에요. 예.
0: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보이는
1: 안쪽으로 쭈꾸미집을 그렇게 참 그렇게
0: 쭈꾸미 네가 좋아하잖아. 닭볶음탕이랑 너무 맛있잖아.
1: 저는 닭볶음탕을 좋아하고
0: 네네.
1: 쭈꾸미는 요즘에 매우 잘 못 먹어요.
0: 4056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찍어주셔서
1: 네.
0: 네 그렇습니다. 9279님 항상 윤정수 씨가 툭툭 던지신 단어를 남창희 씨가 잘 받아서 어루만지시는 느낌. 낯선 시골 평상에 잠깐 앉았는데 동네 두 분이 편히 수다 떠시는 거 엿듣는 느낌. 재밌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979님. 아까 장문정 씨. 남정이 무시합니까? 네. 9279님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더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 장문정 씨 자주 오는 분이잖아요.
1: 아, 그럼요. 아이, 장난이죠.
0: 있어요. 알고 있어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다 장문정 씨만큼 저를 챙겨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0: 네.
1: 예.
0: 오.
1: 오늘 문정동이라도 가야 되나? 예.
0: 장문정 씨라?
1: 예.
0: 갔다 오세요. 네.
1: 아니면 장문정 씨한테 장문의 편지라도 진짜 써야죠.
0: 쓰세요, 쓰세요. 예. 쭈개미노맘님, 전 한우 육회 물에 먹으러 한우.
1: 예.
0: 육회랑 물에가 있어?
1: 육회
0: 육회도
1: 물에.
0: 있고 물에 먹.
1: 육회인데 물에로 나오는 거 요즘에는요.
0: 있어요?
1: 예, 육회 물에.
0: 예. 파주에서 진주 갑니다. 딸이 진주 살거든요. 근데 너무 밀리네. 야, 파주에서 진주면 한 4시간 아니야? 거의.
1: 끝에서 끝이죠.
0: 그 정도 잡아야 될 텐데. 예.
1: 4시간이 뭐예요? 파주에서는 훨씬 더 걸리지.
0: 파주에서 진주로.
1: 예.
0: 아이 고생... 딸이 또 진주에 살아. 아유 멀리도 산다.
1: 고생하셨습니다. 진주 같은 딸이 진짜. 아이고.
0: 아유 구진경님은 저는 친정이 통영이라 갑니다. 많이 막혔어요. 통영 오늘 통영 가시는 분 많네.
1: 이번 주 이렇게 월요일까지 또 연휴니까 또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가는 분도 많고.
0: 저는
1: 그러네요.
0: 강릉이 고향이라 경포대 쪽이나 동해안 좋아하지만 아 통영도 한번 뜨면 지금도 떠 있지만
1: 예.
0: 뜨면 여기도 못지 않을 거야.
1: 그래요. 통영에 아, 또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에? 한려 해상 국립공원. 야 너무 멋있지.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가면 저기 어디예요 거기?
0: 그럼 욕지도.
1: 예, 뭐 그러고 막 그런 데들 있잖아요.
0: 맞지,
1: 그리고
0: 욕지도.
1: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기
0: 충무.
1: 예, 아니 거기 무슨
0: 김밥?
1: 그 섬 이름 충무 김밥 말고요. 그 나 뭐지 난
0: 한산섬
1: 나 맞아
0: 한산섬
1: 그래 맞아 네. 거기도 들어가면 되게

0: 좋더라고.
1: 한산섬. 예. 한산섬 제가 잊을 수 없어요.
0: 왜죠?
1: 한산도라는 담배가 있었거든요.
0: 예. 그것 때문에?
1: 예.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청자 뭐 그런
0: 형 거. 이러니까 청취자분들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1: 아니 담배를 줄이는 건 맞는데 담배 이름 얘기한 것도 뭐 문제예요.
0: 담배 때문에 기억을 한
1: 한산도 놀이길 해갖고 250원이었나 200원이었나 맨날 심부름 갔었어 내가.
0: 누구?
1: 아, 왜, 엄마가 왜, 시켜서.
0: 아 왜 엄마. 예. 아니.
1: 취소해.
2: 뭘 골든벨 막
1: 취소해 조 PD. 너 우리 엄마 담배 좀 핀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0: 자 골든벨 울렸습니다. 어쨌든 울렸어요.
1: 네.
0: 드려야 돼요. 감자튀김 원플러원 받으실 분은요. 최강수님, 김민구님, 김정영님, 4359님, 7158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노래 게리의 바람이나 좀 쐬. 예. 우리도 좀 바람 좀 쐬야겠네요.
0: 네.
1: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4: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3: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분노가 콸콸콸.
2: 미라클, 세상의 모든 화를 갖고 있는 부장님,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 나.

0: 부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저희 부장님이요? 아유, 성격이 아주 용광로 같으신 분입니다.
1: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0: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긴급 회의를? 아, 두려운 마음을 안고 회의실로 모였죠. 그런데요.
2: 그래, 다들 모였어?
3: 어.
2: 문 좀 닫아보고. 지금 상황이

0: 옆으로 돌리고.
1: 예.
0: 그 올해 안에 우리 팀 매출 개선이 좀 안 되면 지금처럼 4점대 제자리 걸음만 하면 팀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 달력을 봐봐. 올해도 지금 절반이 지났어요. 개선이 1도

0: 진짜 귀가 너무 아프고요. 무섭고요. 아무 말 못하는 저도 답답하고요. 아,
1: 신입이 왜 멈춰?
0: 3단화 한 번에 질러대실 땐 진짜 구석에 숨고 싶습니다. 3단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 야!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이해 안되는데 이거 바이어들이 이해 안해? 해서 수사하지 말고 재단을 얘기해!
0: 원래도 화가 많으신데 최근에 화가 더 많아지신 것 뭐야?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이분의 파이어.
1: 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되냐고.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잖아. 어? 나 정년퇴직하고 그때 뭐 되려 그래? 장난하나? 회사가 뭐 정년 몇 년 기다려야 되는 줄 아나 진짜. 남들이

0: 싶은데, 아유,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어? 이제 열린 마음으로 오늘부터 열린 부장 윤 부장으로 불러. 그래, 화 안 났어. 화 안 내니까 일단 말해봐봐. 어?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대화를 나누자고.
1: 참. 아니, 말만 화 안 낸다고 하고 맨날 화 내잖아. 어? 좀 감정 조절을 좀 스스로 좀 해보자. 꼭 일 못하는 것들이 화부터 버럭하더라 진짜. 아 진짜. 야, 누구는 뭐 화 낼지 몰라서 그래. 야, 우리도 어? 우리 회사에 도움 되고 싶어. 그런 직원이 되고 싶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니까 네 말대로 제발 좀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좀 해라. 경청을. 화내지 좀 말고. 알았냐? 화 많이 내면 늙어. 늙어.
2: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세상의 모든 화를 갖고 있는 부장님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 나 유후님 사연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장문정님이 또 보내셨습니다. 남들이 무시하지 마요.
2: 장문정 씨 단문으로 정말 잘 웃기시는군요.
1: 네.
2: 인정스.
1: 자, 5420님 마치 아내 같다. 누구 아내? 김선정님 화를 품은 부장님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김호영님 꼭 그런 분들이 부장님

0: 이라 그럼 너무 우리가 무책임한 멘트야.
1: 방송이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선물방에 들어가셔서 하면 돼요.
0: 선물방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 본인 적을 올려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못 보내니까.
1: 예, 선물 네. 선물방은 작은 방이에요, 큰 방이에요.
0: 에이, 노래방이다.
1: 와우.
0: 김혜원님께서 오늘 골든벨 많이 울릴 것 같아요. 정수오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나 이거 지금 아까 부장님 화내고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1: 오. 네. 아프지 마요.
0: 정혜성님은 이제 담배 끊으셨죠? 담배 얘기 잔뜩 했네, 가격이랑.
1: 예. 예.
0: 옛날에 그랬다고.
1: 그럼요.
0: 이제 끊으셔야죠.
1: 예.
0: 예. 피만큼 폈잖아요. 예.
1: 자.
0: 김은실님,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왔어요. LID야. 에라이디아가 아니라 에라이디아.
1: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0: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왔어요. 에라이디아. 네. 알겠습니다, 현실님.
1: 예. 네. 5382님은요, 전 내일부터 모내기라 강화 본가로 갑니다. 모를 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모를 낸다고 표현하냐? 모를 씹는다고 표현하냐고?
1: 아, 그냥 한 얘기 같아요. 모내기.
0: 모를 냅시다.
1: 아, 모를 모내기를 가시는군요. 모내기 해보셨죠?
0: 안 해봤습니다. 뭐 촬영하느라고 그냥 예. 하는 신용은 했지만 예. 뭐 몇 개 꽂은 것 같고 뭐 했다고 예. 할 수는 없지.
1: 요즘에는 모내기를 이제 뭐 직접 하지 않고 다 기계가 하니까 예. 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화 본가에서 강화 섬살 맛있죠.
0: 강화 섬살이라고 있어.
1: 예 맛있겠죠. 예 많이 좀 자 농사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풍년이 되기 바라겠고요.
0: 자 정민선님.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DS푸드,
1: 모드투어 네트워크,
0: 코끼리 베이글,
1: 셀러맥스,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베스트슬립,
0: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 오토링크,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입니다.
1: 네.
0: 8933님 금요일이라 마음은 이미 조퇴했는데 예. 현실은 오늘도 야근 예정입니다.
1: 아이고.
0: 그래도 미라드리며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꿀타임. 2시간 제대로 충전하고 야근까지 무사히 버텨볼게요. 아, 또 금요일까지 또 야근이에요.
1: 에이 정말.
0: 이게 야근할 땐 차라리 몸을 좀 움직이는 일인 게 나을 것 같은데
1: 네.
0: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1: 그러니까
0: 없을 것 같은데
1: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0: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
1: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네. 예.
0: 8577님 미스터라디오 파주 우리 친정집도 남동생의 5000평 모내기 하자.
1: 와우.
0: 활력 활력 활력 활력 마음이 안 나온다. 와우.
1: 그렇습니다.
0: 예. 와,
1: 5,000평.
0: 와우. 5,000평. 와우.
1: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0: 자, 정혜성님,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어. 끊으려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정수영께서 언급해 주셔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일단 좀 줄이세요. 예, 목이 진짜 많이 안 좋아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1: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0: 정혜성 씨 아까 담배 얘기했거든요. 네. 예, 끊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피는 분들도 끊어요! 자, 윤정수 남친 미스터 라디오 3부 첫 곡. 딱! 두 소절만 하고 끊자! 스타트!
1: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0: 그만! 끊자! 조남지 사운드.
1: 자,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네, 윤종수 감창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 없인 안 된다에 어떤 오답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준현님, 모발 너 없인 안 된다, 지켜야 한다.
0: 네, 중요하죠.
1: 1076님, 네가 없어야 산다.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구? 네가 없어야 산다, 내가 진짜. 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나가주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깊이 또 메소드 연기를 해버렸군요. 1161님.
0: 가끔 저는 그 정상인이 아닌 사람하고 방송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1: 연기한 거죠. 연기한 거잖아요.
0: 연기를 왜 시도 때도 없이 합니까 그렇게?
1: 아니, 이렇게 해줬으니까 해보는 거지 뭐. 네, 네가 없어야 산다.
0: 자, 1161님. 청취자 없인 안 된다. 네. 미라는 긍디견디 제작진 미라클의 멋진 합주회예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우리 김현철 형님 모셔가지고 지휘 좀 해달라고 그랬네요. 이 합주회.
0: 제주도에 있다는 것 같던데 김현철 씨.
1: 아, 그렇습니까?
0: 자, 예. 통통이님, 근육 없이는 안 된다. 나이 들수록 근육 부자 부러워요.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좀 빠진다 하죠.
1: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영숙님, 등산에 오이 없이는 안 된다. 오이 갖고 가셔야지. 수분. 냥냥펀치는 털 없이는 안 된다. 여기 왁싱샵인데요. 털이 제 밥줄입니다. 사랑해요, 털러브. 털 없이는 그래요. 안 된다.

0: 보면 다음 날도 그냥 힘들어서 네. 아, 그거 뭐 먹고 싶지도 않아.
1: 뭐 먹고 싶지도 않아. 어. 그래 맞아.
0: 이병헌님 보너스 없이는 안 된다. 연휴도 없이 일하는데 보너스라도 받고 싶네요. 어. 받아야지.
1: 그렇지.
0: 이병헌 씨한테 줘야지.
1: 네. 모르는 계산책님. KBS 라디오는 미라 없이 안 된다. 수뇌부님들 아시겠어요? 에? 아시겠냐고요?
0: 분칼.

0: 없인 구두 교환권 안 된다. 강동원 없인 참치 먹으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0: 나 참치 좀 사줘.
1: 아, 예. 네. 자, 신영수님께서는 니 없이 웃자라고 안 된다 아이가. 착한 생각님 니 없이 안 된다 카이. 뭐 또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도 많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0: 네네.
1: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저는 우리 냥냥펀치.
1: 냥냥펀치.
0: 털없이 안 된다 왁싱샵. 그래요. 예. 많이 제모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
1: 그 털에게 주셨다면 전 이 털에게 드리겠습니다. 심준영님 드리겠습니다. 모발 농 없인 안 된다. 지켜야 한다.
0: 자, 그리고 바나나 초콜릿 받으실 정답자.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5: 숨은 한

0: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 웃기는 놈이 있다.
1: 웃음을 향한 새 남자의 불꽃 승부
0: 대결 놈놈놈 시즌 5.
1: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0: 예.
2: Yeah. Yeah, 우리 쇼리 많이 업돼 있어.
3: 예, 우리 쇼리님께서는 항상 이제 인사를 할 때 좀 yeah. 길게 그 yeah. 화려하게 잘 하시잖아요.
1: 깍공.
3: 예,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yeah. 아무튼 길게 하시고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1: Yeah.
3: 저는요, 뭐 가사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yeah. 왔는데요.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놈놈놈. 예, 미스터 라디오 지조입니다.
1: 그렇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모두가 작품이라고 부르는 우리 지조 씨.
3: 예, 좋은 얘기겠죠.
1: 아, 그럼요.
3: 작품이라는 것은.
1: 예. 작품은 좋은 뜻이잖아요.
3: 예, 영어로 masterpiece입니다.
1: 예, 아이고 뭐 영어 강사 출신이라서 확실히 아니, 다르군요. 예.
3: 너무 예전 얘기고요.
1: 자, 우리 지조 씨.
3: 네.
1: 한 주간 잘 지내셨고.
3: 어, 그럼요.
1: 새로운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으실 것 같고.
3: 너무 많습니다.
2: 아, 있어요?
3: 예, 제가 그 5월이죠. 5월 지금 예. 이제 22일 기준인데 제가 이제 100km 항상 러닝을 좀 목표로 추구하는데 오. 지금 50km 조금 넘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좀만 더 하면요, 뭐 이번 달에 100km 이제 달성할 것 같고.
1: 오.
3: 요새 제가 조금 체력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침대를 한번 옮겼어요. 예, 가구 배치를 제가 알고 보니까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제가 지난주에 예. 드디어 반대편인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1: 아, 남쪽으로 머리를 옮겼군요. 아.
3: 거의 다 플러스로요. 아. 요즘 또 모기가 나오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제가 좀 밤새 설쳤거든요. 에. 그래서 좀 부진하지 않았나. 에.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독한 어떤 모기약이나 살충제보다는 모기장을 설치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1: 야,
3: 아니 못 들어가요. 너무 그냥, 촘촘합니다.
2: 그냥 시골 사람들 사는 것 같다. 너 하는 행동 자체가 침대 옮겨서 모기장 예. 쳤단데요.
1: 예. 예.
3: 지금까지 새로 업데이트된 지조의 소식이었고요.
1: 알겠습니다.
3: 다음 주도 아유, 기대해 뭐, 주십시오.
1: 알차네요.
3: 예. 아, 근데 사실요. 밤잠,
2: 모기 때문에 잠 못 자죠.
3: 어, 맞아요. 설치니까 예. 숙면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 입면까지는 됩니다, 제가.
1: 예.
3: 입면은 너무 쉬운데 이게 쭉 6-7시간 잘 수가 없어요. 모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해서. 예.
1: 손원웅님께서.
3: 예.
1: 별로 정말 안 중요한 TMI 소식이네요 네. 라고 하셨는데요.
2: 본인한테는 또 중요할 수 있죠.
1: 그래요. 우리 네. 선홍님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김선정님이 지조님 세빙산 역주행하길 바래요 라고 했는데
3: 역주행이 아니라 저는 일단 면허부터 따야 됩니다.
1: 예. 예. 정주행이 아직 안 됐나요?
3: 음원 면허가 없어요.
1: 아, 그래?
3: 일단 정주행부터 다 잘하고
1: 예, 예.
3: 그 다음에 뭐 역주행을 하든 산길을
1: 그래요.
3: 가든 예.
1: 예. 여러분은 좀
3: 일단 시동부터 좀 킬게요.
1: 네, 지조 씨 노래 좀 많이 들어주세요.
3: 고맙습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2: 승점 정리를 좀 해봅시다.
1: 승점이요? 지금 세 명 모두 4점으로 와. 초접전입니다. 경합! 경합이에요, 지금.
3: 한치 앞을 모릅니다.
1: 그렇습니다. 진짜 대결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2: 해봅니다.
1: 각오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던 윤정수 씨는 아쉽게 점수를 따라잡혔는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2: 지금의 컨디션 계속 이어가야겠죠?
1: 지금의 컨디션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계속해서 따라잡혔는데 예. 이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2: 예, 이제 컨디션 이어가서 다시 이제 또 조금씩 올라가야죠.
1: 지조 씨도 예. 0.5점씩 야금야금 점수를 가져가서
3: 예.
1: 잘 따라왔어요.
3: 예, 이제 공동 선두입니다.
1: 네.
3: 예.
1: 어떠십니까?
3: 아, 좋죠. 저는 저 진짜 말 그대로 지금처럼만 네. 쭉 이어가면요. 호각지세로 역전할 것 같아요. 예.
1: 사실 저 이 놈놈놈
3: 예.
2: 호각지세?
3: 호각지세.
2: 호각지세?
3: 예. 호로로 이거 말고요.
1: 아.
3: 호각지세,
1: 파죽지세,
3: 파죽지세, 호각지세는 그거네요. 그
1: 이렇게.
3: 여리박빙이네요.
1: 예.
3: 예, 마치 살얼음을 걷는다. 여리박빙, 막상막하, 난형난제. 예,
1: 알겠습니다.
3: 어, 왜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0: 면장.
1: 그러니까.
2: 아우, 야. 예. 조식 사진
1: 맛있어. 어, 맛있겠다.
3: 이야, 지금 저런 조식이 지금.
1: 아, 나 저런 거 좋아해. 예.
3: 빵, 스프, 샐러드, 요거트.
1: 약간 그 서양식.
3: 예.
1: 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보 멘트 시간은 네. 각 1분입니다. 1분.
3: 그렇습니다. 예. 네.
1: 어떤 분부터 도전을 할래요?
3: 오늘 뭐 제가 뭐 시작을 해볼까요?
1: 다 네. 셋다 해야 됩니다.
0: 예. 어차피 셋다.
1: 예, 예. 네.
0: 한 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1: 한 집을 셋다 하는 거예요. 셋다.
3: 지금 제주 민박집 홍보를 똑같은 예. 집을 저희가 예.

숙소가 별로라면, 숙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 모든 여행을 망치시겠어요? 사진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까? 우드톤으로 만들어진 저희 민박집 오시면요, 여기는 일단 조식 맛집인데요, 보여드릴게요. 해외의 플러팅 조식 못지않은 저 빵과 샐러디, 그다음에 스프,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겼습니다. 8배. 오, 지조가 10점 1점을 가져갑니다.
1: 맞습니다. 몇 퍼센트 얘기는 안 할게요. 나는 남창희를 2배로 이겼고 네. 지조는 저를 8배로 이겼습니다.
0: 네. 아, 제가 아 근데 이거 너무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짧았어. 투표하는 시간이. 이거 안 돼요. 아, 내가 먼저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해서 1등 할래.
2: 뭐 거의 8대 1대 0.5라고 보면 되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 뭐 거의 압도적으로 고맙습니다. 예. 미라클 여러분. 예. 아. 네.
1: 네, 박지은 씨 오늘 미라 처음 듣는 초사 딸아이가 선택했어요. 오. 지은 씨 딸아이는 제가 딸은 예. 제가 꼭 민박집을 소개해드릴 민박집은 민박집을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1: 지조가 승점 1점 가져가는 거예요.
0: 네, 1점 네. 가져가는 거예요. 아, 예, 방송국 점수로 예. 심재동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견디는 부금이 아깝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부금이 뭐야? 불금?
2: 아니요. 배경음악.
0: 백그라운드 뮤직. 예. 아~ 아~ 우리 장문정 씨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창희 씨 무시하지 마요.
1: 장문정 씨 아무 말이 없어.
2: 근데 확실히 부금이 제일 좋긴 했습니다. 네.
1: 장문정 씨 듣고 있어요?
0: 예. 자,
1: 자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또 지조 씨가 일단 첫 번째 대결은 완성을 했고요.
1: 네, 두 번째.
0: 자,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지조 씨가 사연부터 네네. 소개해 주세요.
2: 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9179님이십니다. 저희 렌탈 스튜디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즉 폰 카메라 등 장비를 이제 지침에서 셀프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주로 아기 100일, 50일 촬영, 만삭 셀프 촬영이 많은데요. 홍보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플라워 꽃밭 컨셉. 보통 타 스튜디오는 이제 모던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꽃밭 컨셉이 가능하고요. 또 저렴한 가격대고, 또 공간 활용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포토존이 많아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현재 높다고 합니다. 예. 우리 보라로 지금 또 스튜디오 사진이 지금 송출되고 있거든요. 예. 제 꽃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촌스럽지 않아요.
0: 와.
2: 예, 꽃이 엄청 저렇게 이뻐요.
0: 네. 네.
2: 이런 홍보 포인트를 통해서 두 번째

0: 회사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런 날들입니다. 꼭 멋진 플라워 꽃밭의 컨셉이 있는 이 멋진 렌탈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돈 그 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들 여기는 가격이 아주 쌉니다. 39,900원. 이것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자 아무튼 너무너무 자유로운 공간 활용 포토존이 너무 많아.
1: 여기까지입니다.
0: 정말 여러가지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이의 귀여운 모습 됩니다. 지금 남겨보시지요.
2: 마이크 줄여요.
1: 예, 이게 뭐 아니,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2: 최민선님 첫 대사부터 좀 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0: 예. 아, 장문정 씨 오셨어요.
2: 남창희의 열렬한 팬 장문정 씨, 난 1번 남창희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1: 인기는 가시네요.
0: 무시하지 마세요.
2: 아까부터 남창희 무시하지 말라고 계속 웃으면서 예. 무시하고 계세요.
0: 죄송한데요. 인기로 가지 마세요.
1: 아까 인기로 가시잖아요. 장문정님.
0: 아까 5% 나왔어요.
1: 그 장문정님은 그래도 그 안에 장문정님 계세요.
0: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2: 최민선 씨, 창희 씨 아기가 더 올 듯.
0: 안 운다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예.
1: 그렇습니다. 자. 사실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아쉽습니다. 어,
0: 구창수님 아들 도망갔어요. 견디 책임지.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일단 좋습니다. 우리 렌탈사 사장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 한 시간에 여러분들
1: 네
0: 단돈 2만 원입니다.
1: 오
0: 2만 원이에요.
1: 아니 스튜디오를 빌리는데 한 시간 빌리는데 2만 원만 내면 예. 된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하나 또 장점 홍보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더 가져가네요.
0: 아 소구 포인트를 또 예, 찾아냈어요.
1: 하나 가져갑니다. 역시.
0: 아니 보니까 네,
2: 내가 오늘 운이 좋아요. 제가 두 번째죠.
0: 아니요 세 번째. 세 번째.
2: 제가 됩니다. 두 번째 할게요. 아,
1: 정말 우리 대선배다운
0: 야 그거를 또 스틸을 해요.
2: 네, 네. 알았어 해.
1: 역시 네. 대선배.
2: 지조해 지조해.
1: 아니요 순서 한번 바꿔도
2: 아니, 괜찮아요.
1: 제가 바로 갑니까?
0: 예 네, 네, 지조 씨 갑니다.
1: 예
0: 네.
1: 네.
2: 준비
0: 음악 주세요.
2: 스타트.
3: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습니다. 웃으세요. 아 이렇게요? 아 더 활짝 웃으세요. 아 이렇게요? 아유 더 그냥 웃어보세요. 좋은 상상해보세요. 아 저는요 누군가 있으면 입꼬리가 부자연스러워요.
4: 아 그러시다고요?
3: 그렇다면 물도 셀프인데 사진 촬영은 셀프 어때요? 이제 사진 촬영도 나 혼자 편안한 곳에서 아무런 시선의 구애 없이

0: 이런 거는 아니고 일부러 아니고. 예,
1: 좋아요. 안녕하세요부터 목소리가 온화하셔서 믿음이 가는 긍디 목소리 제일 좋아요. 저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라고.
2: 네. 그 아이가 있으십니까? 아이가 있으세요, 맞죠? 네.
0: 용인입니다, 여러분. 용인.
2: 근데 아이가 없어도 여러분들 셀프기 때문에 네. 그냥 혼자서 사진 찍을 수 있고.
0: 여기는
2: 언제 가면 돼요.
0: 우리 세 명이 누가 찍히든 간에 100일은 밖에서 찍는 게 낫겠더라고. 아, 그럼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또 뭐 택배로 또 물건 시키고 막 그렇더라고. 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세트가 좀 있으면 좋겠죠.
2: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1번 남창희,
1: 네.
2: 2번 지조,
1: 네.
2: 3번 윤정수. 자, 누구의 홍보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0분 추첨을 통해서 수박 주스 드립니다. 우리 의뢰해 주신 사장님도 의견 남겨주세요.
0: 그리고 네네. 지금 분위기상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이돌 문제 나올 때 됐거든요.
1: 아 예.
0: 남창이가 완사이드로 이깁니다.
1: 그러니까 좀 벌려놔야 돼요.
0: 여러분 좀 기억 좀 해주시고.
2: 아, 그러지 마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0: 네. 다들 잘 되셔야 돼요. 행운을 네. 빕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지효 씨 안녕히 가세요.
2: 네,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배차할 땐 어디로?
6: 사진으로
5: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5: 서진올카,
4: 베스트슬립,
5: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4: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미라클 분들 차주영님,

0: 모바일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기필코 베란다 프로젝트 5월 22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해나 씨. 저도 발레를 배웠는데 처음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제 자신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갖는 것도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좋아하게 되니까 발레하는 게 재밌어져 힘들어도 웃으며 하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죠? 그것도 훈련이고. 맞아요, 맞아요. 뭐, 처음에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데 거기도 거울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약간 뭔지 알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볼록 튀어나온 나의 아랫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내 팔뚝살 이런 게 보이다가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고 동작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좀 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쭉 이렇게

0: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생방송이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많이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연휴 여행 떠난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오늘 오전부터 뭐 낮 오후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와 진짜 가는 곳마다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다들 연휴를 시작하시나 보다. 나는 일하러 가는데 그러고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부터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보내주시고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한 달 내내 출석해서 빠짐없이 암구호 외쳐주시면 월말에 5월 말에 그래봤죠 다음 주에요. 추첨을 통해 한 분을 뽑아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암구호는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종 선물 세트 많이 많이 꾸려놓은 거 알고 계시죠?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분께는 무슨 선물, 이분께는 무슨 선물, 랜덤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요. 샵 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유니클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일부. 저 오늘 제 실물과 똑같은 등신대 들고 퇴근 중입니다. 뭐라고요? 4703? 아니 그 등신대란 주로 아주 잘 나가는 광고를 촬영한 연예인들이 그 매장 앞에 세운 바로 그 등신대? 와, 저희 회사는 막내를 탈출하면 축하 선물로. 진짜요? 진짜? 사장님이 직원들 등신대를 제작해, 오 이건 좋다, 보너스와 함께 선물해 주시거든요. 지금 지하철 2호선 등신대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접니다. 조금 부끄러우니 다들 쳐다보지는 말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쳐다보진 마시고 그렇게 아 저분이구나 하고 이분이 막내 탈출하셨구나, 등신대도 받으셨고 보너스도 받으셨구나. 아유 축하합니다. 야 저희도 선물로 4703 막내 탈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포터블 그루브 나인 아멜리에.

1980. 아우, 오늘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솜뭉치 마냥 어찌나 몸이 무겁던지 진짜 6시만 기다렸어요. 어여 집에 가서 대자로 눕고 싶어요. 아, 여러분 대자 아시죠? 그냥 이렇게 눕는 거 말고요. 대자로 누워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이 1980, 그렇죠. 오늘 너무 움츠러들었어. 너무 긴장하고 너무 같은 자세로 계속 있어서 두 팔 쫙 펴고 두 다리 그냥 대자로 벌려주고 아 하고 얼른 가서 쉬세요. 진선미 씨, 마트에 갔더니 오이지용 오이가 있어서 무작정 한 묶음 사왔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한 번도 담가보지 않았는데 의욕만 넘쳐서 실패할까 걱정되네요. 저를 만난 오이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묶음에서 무작정에서 약간 걸렸지만 그래도 한 묶음을 사실 정도면 이건 선수시다. 이건 진짜 요리 대장급. 선미씨 이게 요리 저같이 진짜 욕심만 있고 실력은 없는 사람인데 특징 무조건 많이 하고 본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요 아주 조금 소량 해보고 성공하면 한 묶음 사는 걸로다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게요. 7776 언니 화분

우리도 잘 살아내고 있는 거 맞겠죠?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 오야, 오야, 이 화분에서 요만한 꽃대가 올라. 어머나, 쉽지 않아 보이는 환경인데 이 꽃대는 알까요? 네가 네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준다? 위로를 줘. 이거 알고 있을까요? 7776?

H.O.T. 캔디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어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요. 김윤경 씨. 너무 늦게까지 수다 떨다 집에 돌아와서 그런지 오늘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하루 종일 멍하고 있었어요. 이 기분으로 멍 때리기 대회 나가면 왠지 1등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오늘은 방송 듣고 정신 차려볼게요. 아니 이제 뭐 주말인데 굳이 이 시간에 정신 차리 안 차리셔도 멍하고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작년 가을 동생이 대뜸 말했다.
1: 누나, 소리 기억해? 이번에 내 결혼식 축가 걔가 불러주기로 했어.
0: 그 꼬맹이? 어릴 적 내 기억 속 그 애는 앞머리에 노란 브릿지를 넣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세상 귀찮은 장난꾸러기였다. 딱 남동생의 흔한 동네 친구 중 한 명. 남동생과 다른 중학교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0: 일까봐 스릴 넘치는 몇 달을 보냈고 마침내 연애 사실을 공개했던 그날 남동생은 축하는커녕 황당해하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1: 야, 진짜 괜찮겠냐? 너 우리 누나 성격 장난 아닌데 감당 가능해?

90km인 거죠? 그럼 왕복이면 180km에 두 분 데이트할 거면 뭐 또 차 몰고 뭐 밥 먹으러 가고 하루 뭐 한 200km씩 야 진짜 정성이네요. 그죠? 노인식 씨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남동생 중에 우리 누나 최고야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남매들 간의 관계를 모르겠는데 정말 거의 100%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누나와 남동생 이런 관계 진짜 이렇더군요. 뭐 오빠와 여동생도 다르지 않고요. 최원일 씨 진짜 찐 남매네요. 저도 어렸을 때 누나랑 싸우다 쌍코피 터진 적 있는데 그런 우리 누나도 다 짝이 있더라고요. 두 분도 잘 사실 듯 합니다. 하셨고요. 네, 찐남매 인증이요. 6259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던 순간 이미 두 분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두 분 사랑은 아직 진행형이죠. 장유희 씨 남동생이 뭘 모르네요. 누나의 찐 매력을 오늘 사연은 느낌이 좋다 좋아 하셨어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한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소리는 가명을 쓰셨다고 했고요. 쑥스러우셨나 보죠. 누나인 나 대신 친구 걱정부터 하던 동생의 어이없는 반응에 우린 한참을 웃었어요. 만약 작년 가을에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소리가 축가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고민 끝에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만약에라는 기적을 거쳐서 우리는 내년 3월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됩니다. 동생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불렀던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거든요. 아, 날 잡으셨군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4: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동부간

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 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 선도로 종암 분기점 방향은 구리 나들목에서 종암 분기점, 반대 구리 쪽도 종암 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은 마장 램프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연희 램프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성수 분기점 쪽은 홍제 램프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반대 구리 쪽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다시 서강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2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중독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5월 22일 금요일, 누군가의 보통날. 오늘은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 퇴근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아놨는데 회사 회식이 딱 겹치고 말았다. 어쩌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 연기혼을 불사르자. 일단 출근할 때부터 아픈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1: 어이, 강과장 왜 그래? 어이, 어디 안 좋아?
2: 아, 예. 아, 어젯밤에 장염 때문에 응급실 다녀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화장실만 다녔더니 좀 어지럽네요.
1: 어이구, 저런. 강과장이 빠지면 회식 재미없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0: 나이스. 다행히 내 연기가 제대로 통했고 나는 칼퇴 후 아내와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갈 수 있었다. 고기도 배불리 먹고
1: 케이크에 초도 꽂고 촛불 붙여서 하고 불고
0: 뿌듯한 마음으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3: 손님, 저기 계신 분께서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0: 다음 주에 출근 어떻게 하지? 부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난생 처음 부린 꾀병이었는데 아무래도
1: 제대로 걸린 것 같아.

풍문으로 들었소. 장기하와 얼굴도 헉. 거짓말하지 말지. 하필 거기서 만나냐. 신애경 씨,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셨나 봐요. 설 점식 씨, 오싹하네요. 레이저를 뽑는 부장님의 눈빛. 정재훈 씨도 먹은 거 소화 안 되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하, 출근해서 커피 한 잔 사다 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숙이세요. 그게 살 길이라는 K 직장인의 현실 하셨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 K

0: 청춘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생방송입니다. 지금 보내시면 지금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343 다음 주 월요일 출근 계획이었는데 휴무로 바뀌었어요. 야호, 너무 좋아요. 조원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선희 씨, 오늘 저녁 메뉴는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나에게 주는 선물 수육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고기 삶고 있는데요. 세상 제일 행복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임정현 씨. 아버지 퇴직하시고 부모님이 동해를 쭉 따라서 여행하고 오셨어요. 좋은 추억 쌓으신 듯해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최백호 부산에 가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0: 말을 하고 있고요. 불금이니 기분 좋게 퇴근하렵니다.
1: 아, 어떡하면 저...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예뻐요? 어, 셋이 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카메라를 다 의식하지? 아기 냥이들이 진짜 각기 개성 있게 생겼는데 얘들이 다 정말 카메라를 이렇게 지금 나 찍어? 이런 표정으로 그럼 이왕이면 예쁘게 찍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막 카메라 막 어떻게 알지? 어, 얘들이 카메라 빨 좀 타네. 오, 진짜 저도 처음 보는데도 그냥 마음이 영 빨리 가서 냥이들 아이고 냥 하는 소리 들으셔야겠어요. 9198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매일 그대와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5: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신나게 불금을 즐기려던 어떤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다 새삼 깨달았대요. 금요일 저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사무실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고요. 막 배달을 시작한 사람들, 가게를 지키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지금이 제일 정신없고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저마다의 금요일 저녁을 응원하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뭐 불금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진짜 오프닝에서 말했다시피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 아니면 배달을 하시는 분들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텐데 오늘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집으로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지나면 또 주말인데 주말에 막 늦잠 자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일 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일 혹시나 일 가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평범한 일상도 좋고요. 마음속 고민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퀴즈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이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934님, 이번 달은 저희 교실에 실습 선생님이 오셨어요. 첫날 긴장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선생님들을 보니 저의 실습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저까지 덩달아 긴장되는 5월이었는데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실습쌤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잖아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8934님 5월 다 지나가면 너무 잘했다고 꼭 칭찬 좀 해주세요. 안세일님, 쩡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청취자예요. 저는 토요일에 생애 첫 결혼식에 갑니다. 고모 결혼식이요. 제가 뜨개질을 할 줄 알아서 네이클로버 키링을 떠서 가려고 해요. 고모가 좋아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결혼 선물로 이렇게 키링 주는 친구 없을걸요? 진짜 너무 따뜻하다. 일단 처음 결혼식 가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약간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아니면 또는 여기서 되게 눈물이 왜 나지? 여기서 웃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세일님 그런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냥 박수 많이 치고 많이 웃어드리고 사진도 같이 많이 찍고 오면 됩니다. 4017님, 지난주부터 하루 5km 달리기를 빠짐없이 달성하고 있어요. 아직 살은 안 빠졌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왜 러닝에 푹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피타 샌드위치를 보내드립니다. 평일에는 못했던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뒹굴뒹굴 하시다가 브런치로 맛있는 샌드위치 드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짱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바질 리코타 샌드위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안개영님, 모기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더니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네요. 벌써부터 모기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즐겁게 비행할게요. 쩡디랑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외항사 승무원 너무 멋지다. 너무 잘했어요. 2364님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질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7379님 아빠가 폐수술을 하셨어요. 이상소견 발견 후 수많은 검사와 진단 그리고 수술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아빠의 빠른 회복을 같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바쁜 저 대신 아빠 곁을 지켜준 제 남편 박석준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것 해줘라, 이것 해줘라. 빈칸을 채워요. 주문 속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정답 받는 동안 힌트송을 준비했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의 이것.

힌트송 슈퍼주니어의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이제 5초 후에 정답 마감할게요. 5, 4, 3, 2, 1. 오늘도 아마 힌트송으로 많이 정답이 온 것 같은데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하긴 한데 약간 이제는 중하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는 오늘까지예요.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께 선물 마구마구 퍼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송 들어볼게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상 이야기 좀 더 볼게요. 헤이즐넛님, 집 주변에서 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음료를 주문하면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봐서 그런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카페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깔끔하고 음료도 저렴해서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정대도 요즘 새로 발견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요? 장소도 좋고요. 아이템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무인 카페 갔을 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자판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얼음도 나오고 그냥 알아서 다 제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종 가진 않지만 이렇게 밤 늦게 친구들이랑 갈 데 없을 때 무인 카페 갈 때 있거든요. 거기 어딘가 또 궁금하네요. 새로 발견한 마음에 드는 거 뭐가 있을까? 저는 요즘 다시 따릉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날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그

숨기고 싶을 때 이럴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1.25배속으로 한번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한번 보니까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빠른 그 도파민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속도를 높이지 않는 걸로 이제 협의를 받습니다. 저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도파민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딸기 찹쌀떡님은 드디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서 첫 라이딩을 다녀왔어요. 초보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였답니다. 지금까지 동호회 가입을 왜 망설였었는지 후회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역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라고 보내주셨네요. 생각보다 진짜 걱정하는 일이 다 일어나지 않죠. 제가 많이 겁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상상하는 이 걱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10개 중에 하나가 일어날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할 때 겁내지 말자. 딸기 찹쌀떡님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그 어디였지? 가평의 어떤 터널에서 촬영을 했어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한 컷 찍고 자전거 보내드리고 한 컷 찍고 자전거 보내드렸었거든요. 거기 어딘지 생각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터널을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프랩의 As It Was.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2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 금요일 밤에 열린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갑자기 공부하면서 사람들 얘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어플 깔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들어왔는데 볼륨이네요. 노래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봅니다. 엠믹스의 라우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람들 얘기가 듣고 싶은 중학생 처음 봐요. 그쵸? 저는 중학생 때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내 얘기 들어봐 얘들아 빨리 엄마 할머니 와서 내 얘기 들어봐 이랬는데 우리 썬님은 진짜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 많을 때 아니면은 사람들 얘기 궁금할 때 자주 볼륨 찾아주세요. 노래 신청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엠믹스의 라우드.

오늘 음악방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상쾌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상쾌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찝찝한 여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축축하고 찝찝하고 캔디박스니처럼 이렇게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은 조금 그래도 개운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자전거 다시 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좀 마음이 뭐랄까 힐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씨 더울 때 좀 자전거 타셨으면 좋겠네요. 브로콜리님은 오빠가 독립하면서 빈 방이 하나 생겼어요. 이 방은 저의 작업실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미싱으로 패브릭 공예를 하고 있는데요. 제 방 책상은 너무 좁아서 불편했거든요. 오빠 방, 아니 이제 제 작업실에 커다란 책상도 놓고 빈백 소파도 하나 둘 거예요. 처음 갖게 된 제 작업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

영케이의 내추럴에 이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듣고 왔고요. 음악방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4250님,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나서 막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막 그러고 있고, 세무하는 직원 친구는 이제 자기 이제 책상에 앉아 샐러드 먹고 막 이런 걸 이제 보내주는데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친한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0360님, 따님분 진짜 고생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360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I wonder, do you see them too?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요즘 화캉스 화캉스 하잖아요. 저는 그걸 집에서 즐기고 있네요. 둘이서 잘 놀다가도 제가 없어진 걸 알면 온 집안을 찾아다니는데 이 부자의 사랑을 받는 건 좋지만 좀 덜 받고 싶어요. 길어봤자 5분인 제 화캉스 때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보내주셨는데요. 화캉스라고 하는구나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아하는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2064님 화캉스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보세요. 거기 안에서 반신욕도 하시고 샤워 따뜻한 물로 오래 하셨으면 또 좋겠네요. 두 곡 이어서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2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9035님. 파주에 살고 있는 7살 김민아의 엄마입니다. 금요일은 아이가 기타 수업이 없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바깥에서 재밌게 놀고 온 이날은 밥도 더 맛있게 먹는답니다. 얼른 꿀잠까지 잤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7살인데 기타를 먼저 벌써 배워요?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악기를 어렸을 때 배워야 오래 또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또 기타

0: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쿨 FM에서 라디오 하는 폴킴입니다. 저 가요광장 DJ예요. 12시에 폴킴이랑 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지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냥 막 들어오세요. 저 자연스럽게 폴며드는 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내향인이라 먼저 툭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김치찌개, 잔소리, 스쿼트, 수분크림 이렇게만 말 걸어주셔도 김치찌개 레시피부터 요즘 애정하고 있는 수분크림 토크까지 조잘조잘 쉬지 않고 떠들 수 있거든요.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말 걸어주세요. 가요광장에서 저 폴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베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베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평.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들을 노래까지 볼륨 별그램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도 드려요. 케비노의 Anytime, Anywher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며 살까요?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은 보통 하루 평균 약 7,000개에서 많게는 2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자책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보내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2시간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귀만 열고 들어주세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0: 베스트 슬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I'm about to say. 한해 키스더 라디오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2844님 아들 유치원 체육대회 다녀왔어요. 열심히 참여해서 집안 살림 장만했네요. 매우 매우 피곤하지만 아들이 좋아해서 뿌듯했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드실게. 다신마늘, 다신마늘까지. 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실생활에 많이 쓰는 것들 다 오셨네요. 0542님. 하느님, 매일 밤 잘 듣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낮에 알바를 하게 돼서 이 시간만 되면 너무 피곤하네요. 아, 그리고 저번에 휴가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가시면 안 되나요? 하느님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거든요. 만약 휴가 가시면 언제 오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공호사님, 제가 휴가 가면은 그 기간 동안은 안 들으실 예정인가요? 아우, 뭔가 좀 섭섭하면서도 괜히 기분 좋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아직 뭐 휴가 계획은 없지만 또 휴가 언제는 한번 가야 되겠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언제 가봐야 될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 아무튼 물리적으로 또 낮에 일을 하고 바쁘면은 밤에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 억지로 버티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라디오 들으면서 혹은 할 거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다가 일찍 잠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낮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윤미래 떠나지마에 이어서 G.O.D 네가 있어야 할 곳 듣고 한 해 만에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한의 이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종신 팥빙수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오사오사님 사연이었고요. 개인 카페 운영 중인데 컵빙수 판매할까 말까 결제해드렸네요. 이제 진짜 여름입니다. 이제 빙수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개인 카페 저도 뭐 이제 커피도 팔아본 입장에서 이게 정말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빙수는 팔지 않았었는데 이 또 안 따라가면은 확실히 또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카페에서 그래도 유행하는 거를 좀 따라가야 이게 어느 정도 또 많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부정할 수가 없고 뭐 여러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두쫑쿠도 있었고 뭐 버터떡도 있었고 그때마다 또 개인 카페들은 또 부지런히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또 매출을 위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또 잘 팔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해라고 결제해드렸고요. 아무튼 이번 여름 또 손에 익으면은 또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좀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

은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여름 푸드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돌아오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분께서 저는 남일에 참견을 잘합니다. 특히 지나가다가 누가 싸우면 꼭 가운데 껴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편을 들게 돼요. 참견하다가 경찰서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견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이 정도면 진짜 좀 참견의 정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찰서를 가셨는데도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약간의 또 오지라퍼 스타일 좀 이신 것 같고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싸움이란 게 그 제3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말 얽히고 설킨 각자의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단면적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만으로는 또 이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꼭 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 사람 다 본인의 의견을 뭐 굽히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의 형태로 싸움은 정말 뭐 끼어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특히나 이제 뭐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면은 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게 시간도 이득, 정신에도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좀 지나가십시오. 답답한 게 있으면은 저 한해호소 좀 이렇게 저도 이제 혼자 듣다 보면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못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호소 우리 한길의 가족들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세미 참견 해보는 거 어떨지 싶네요. 회사에서 있었던 짜증나는 일들, 제가 잘못한 건가요?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 주변에 말하기 애매했던 속마음까지 참견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조각 케이크 쿠폰 드릴게요. 그럼 김동률, 존박, 어드바이스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김동률 존박 어드바이스 듣고 왔고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3월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5월에 웨딩 촬영 있다며 그거 끝나고 보자고 했거든요. 한참 관리할 때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걸 인별그램 스토리에 아주 매일 올리는 거 있죠. 뭐 미리 잡았던 약속이겠지.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만나자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웨딩 촬영한다니까 또 관리하겠거니 하고 안 봤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또 친구가 또 좀 유혹에 약한가 봐요.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촬영 중요하니까 뭐 우리 사연자분만 안 만나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약속들도 있고 뭐 약속 이렇게 또 쳐내다 보면은 또 이게 유혹에 못 이겨서 나가고 또 이런 경우 이게 좀 계속 또 지속되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나하나에 다 챙겨보면서 서운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또 친구가 고마워할 수도 있고 나도 상처 좀 덜 받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인형 뽑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나가다가 뽑기방이 보이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자고 하네요. 친구들 만나서 용돈의 반 이상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이제 인형 뽑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인형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뽑는 행위 자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른들도 중독되면은 가가지고 계속 뽑는데 또 아드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걸 못 참는 거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좀 제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뭐 반 정도 쓰는 거니까 용돈은 원래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만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맛 캐치캐치 뽑기에 또 중독이 되는 우리 인형 뽑기 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채나의 캐치캐치 듣고요.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어갈게요.

텐데 굳이 액자를 떼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에요, 고민. 그러네요. 아니 뭐 그 사진 안에서 오빠의 전 여자친구하고 오빠가 뭐 손이라도 좀 잡고 있다든지 너무나도 티가 나게 좀 다정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또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단지 사진 한번 같이 찍었다고 심지어 우리 사연자분의 집인데 이거를 뭐 그 정리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빠께서 그냥 계속 혼자서 마음 안에서 좀 불편하니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는 더도 될 것 같은데 오빠의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지금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이제 남편 그리고 오빠만 그냥 셋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뭐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러면은 셋이서 좀 하얀 거짓말 하십시오. 뭐 저라면은 그냥 솔직하게 뭐 전 여자친구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혹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뭐 저 여자친구를 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지금 제작진과 제 의견이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진 떼야 돼요? 진짜로? 왜 떼야 돼? 내 집인데? 아, 전 여친 사진이 이제 굳이 있는 걸. 근데 뭐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은 이게 좀 고민이 될 정도다. 그러면 오빠 올 때만 좀 살짝 떼면 안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내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면 기분이 좋고 이게 그런 거잖아. 난 진짜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무튼 나의 집이니까 그때 그때. 아, 누나가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3: 달콤하니?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나중에 아이가 뭐 받아보러 가자고 할 날이 또 오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또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꼴 진담 한해우소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 조각 케이크 쿠폰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뮤의 러블리.

전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 백토 파우더 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글림 컴퍼니에서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요동치게 할 뮤지컬 헤이그 공연 관람권, 호소력 짙은 보컬 양다일의 단독 콘서트 다일랜드 2016X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호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소 진지한 사연이 왔는데 만나볼게요.

육아 휴직 후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인 건가?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는 이제 3살이고 손이 많이 갈 나이라 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문득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사회랑 멀어진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응원해 준다는데 이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을 할지 다시 공부를 하거나 전공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37살이고 전공

네, 37살이면은 저랑 동갑이시네요. 좀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좀 새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전공하고 관계없는 커리어가 있지만 내가 좀그 마음이 뛰는 곳에 도전해보는 거는 뭐 37살 절대 늦은 나이 아니죠. 다만, 어쨌든 지금

그래도 어쨌든 남편분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어떤 선택을 하든 또 응원을 해준다고 또 말하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무모하게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내가 육아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좀 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열정이 되는지 좀 진지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하기에는 또 정말 또 무책임한 얘기고, 그리고 아이만 돌보세요 하기에는 또 너무 이거 참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좀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자꾸만 솔루션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가 참아 혹은 이건 너도 잘못했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제 서운함을 전할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공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시는군요.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볍게 이게 좀 속상할 때 말고 기분 좋은 얘기할 때 왜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 엄마는 맨날 내가 뭐 얘기만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죠. 또 어머니도 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뭐 전달하는 정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들은 그 바뀌기가 힘들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도 거듭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들어주시기보다는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푸념이나 공감을 좀 잘해주는 다른 친구 한번 물색해 보세요. 또 왜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왜 해소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다 떨면서 이것도 또 쿵짝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정확한 뭐 솔루션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공감해주고 편한 친구가 필요하다 하면은 또 마음 맞는 친구를 또 그런 류의 친구를 또 만나야 됩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딸한테 사귄 지 1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얼마 안 돼서 헤어질 줄 알았는데 꽤나 오랫동안 사귀고 있더라고요. 만약 헤어졌을 때 힘들어하면 어쩌나. 계속 사귀면 공부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날이 갈수록 걱정거리만 늘어납니다. 딸한테 잘 만나라는 말도 헤어지라는 말도 어떤 말도 못하겠네요. 이럴 때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쵸 저도 동의합니다. 잘 만나라는 말도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헤어지라는 말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만약에 어떻다 만약에 저렇다 하면서 하면은 걱정할 게 너무 많아져요. 사실 뭐 연애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또 오히려 또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라 만나지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뭐 이제 엄마는 널 믿으니까 이렇게 연애하면서도 할 것 잘 챙겨 하면은 너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약간의 미세한 아빠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연애도 알아서 잘 할 친구들은 잘 하고요. 또 뭐 조금 힘든 일 있을 때는 또 지켜보면서 또 그 타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멜로망스 김민석 내가 있을게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좀 체크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주변에는 어떤 잔밋 축제를 하고 있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988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10년 정도 사귀었는데 이제는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세상에 반은 남자인 거 맞죠? 그냥 위로받고 싶어 글 남겨봐요. 이렇게 슬프고 허전할 땐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게 참 10년 세다. 10년 세. 진짜. 아,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서인영,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에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의 내가 웃고 있어요 까지 듣고 왔고요. 밤송이님, 무선 이어폰이 고장나서 새로 샀는데 요즘 유선 이어폰이 아른아른 거리길래 결국 또 사버렸네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감도가 좋아서 샴디 목소리가 더 감미롭게 들립니다. 잘 샀다 나 자신! 이라고 하셨고요. 아, 밤송이님 말대로 그 이어폰이 저도 그 새로 구매하면은 되게 만족감이 좋더라고요. 뭔가 원하던 이어폰이 있는데 구매를 했을 때 아, 잘 샀다. 되게 음질 좋은데?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제 생일날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또 이게 쓰라고 이어폰 선물해 주셨거든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요게 아, 이런 말 좀 웃기지만 제 목소리인데도 좀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어폰 잘 사신 것 같아요. 박찬미님, 요즘 매일 퇴근이 늦어집니다. 점심도 오트밀 쉐이크로 때우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으니까 너무 배고프던데 늦은 저녁 먹을까요 말까요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일 때문에 제대로 끼니를 못 때우니까 밤에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가 나처럼 매일 일기를 써왔다는 걸 알게 됐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도 늘 붙어 다녔던 우리였기에 문득 그 시절 친구의 일기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내일은 딱 초등학생 때의 일기만 서로 바꿔 읽기로 했다. 분명 비슷한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날의 감정은 또 어떻게 달랐을까? 괜히 설레고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고 함께 웃으며 먹는 내일의 맛. 과일 빙수와 생크림 토스트.

FX 미행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혜영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진짜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인데 둘 다 일기를 꾸준히 썼고 이거를 또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본다라는 게 진짜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저는 이거 하면은 엄청 눈물바다 될 것 같은데 엄청 감동적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웃긴 순간들도 있겠지만 왜 옛날 거 이런 거 보면은 엄청 감동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친한 친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일기를 또 뭐 솔직하게 또 썼을 거 아니에요. 또 초등학생은 또 초등학생만의 또 순수함도 있고 이래가지고 엄청 감동적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서로 어색해지진 않겠죠? 또 나쁜 얘기 적고 그러진 않았겠죠? 또 맛있는 과일 빙수와 함께 또 생크림 토스트 먹으면서 달달한 생크림 토스트 드시면서 재밌게 시간 보내면은 뭐 정말 완벽한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FM 한혜의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2: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2: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이거 계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혈당 오르기 전에 조금씩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칠한 감성의 우리 가족 추천곡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에서 우리 가족들의 신청곡 만나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0: 추천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쇼리실라!

0: 기저귀 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신청곡입니다. 꼭 가고 싶었던 맛집이 있는데 최소 주문이 2인부터예요. 저는 혼자서도 2인분을 먹을 수 있지만 친구 목록에서 누구랑 가야 좋을지 찾아보다가 메시지 보내놓고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3780님이 신청하신 휘성의 위드미였습니다. 그쵸. 나 혼자도 2인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면 더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웨이팅도 잘 견딜 수 있고. 아무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굴지 3780님 친구분한테 답장 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남현종 아나운서와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조이와 빅나티가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그리고 샘 스미스의 I'm not

0: 지인분이 이제 결혼식 사회를 부탁하셔서 전 아버지 지인분의 자녀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지인이셨다는.
1: 요새 이런 이제 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짝꿍을 찾을

0: 제 생각에는 바로 사과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이런,
0: 아시잖아요. 빠득빠득.
1: 맞아요. 오기신, 자기의 그 틀림을 네, 인정하지 네, 못하는. 내가 언제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 그랬어.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 그랬지.
0: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록은 이 깨톡이나 메일로 맞아요. 텍스트로 남겨두셔야 맞아요. 됩니다.
1: 무조건 업무 그 연락은 그 텍스트로 맞아요. 남겨놔야 한다. 갱년기 맞을 수도 있고 심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과하시니까 이게 갱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뭐 그냥 뭐 집안에 좀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하면은
0: 맞아요,
1: 좀
0: 맞아요.
1: 회사 와가지고 또 그러실 수도 있고 왜냐면 또 약간 이제 50대쯤 되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일 때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뭐 사춘기 자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맞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0: 맞아요.
1: 네. 아마 저기 우리네 아버지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0: 이럴 때는 능글맞게 아 진짜 뭐 부장님 다음 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서로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다음에 한 번 더 틀리시면은 법카 주세요.
0: 그러면 좋을
1: 뭐
0: 것 같아요.
1: 이렇게 뭐 잘 넘어가시면 되죠 뭐.
0: 그 상사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사연은 3344님의 사연입니다. 새내기 때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가입한 동아리가 있는데 영시 창작 동아리였어요.
0: 영어시?
1: 영시.
0: 대박.
1: 평생 시집 한 권도 본 적 없으면서 왜 가입했을까요? 모르는 새 다들 탈퇴하고 저희 학년에 저만 남았는지 회장 맡아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온 거 있죠.
0: 어떡해.
1: 안 그러면 동아리 폐지된다는데 저는 내향형이라 절대 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화 끊고 나니까 마음이 찝찝해요. 동아리 폐지된다는 말에 흔들려서 회장을 맡는 것도 오지랖이겠죠. 신청곡은 너드 커넥션의 우리인 노래가 될 겁니다.
0: 진짜
1: 이야, 이건 저는 가입부터 잘못됐다.
0: 가입부터 잘못했지. 영시.
1: 영어를 뭐 좋아하세요? 아니면 시를 좋아하세요? 둘 다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케이비에스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지유선님이 신청하셨네요. 더 발론티어스의 썸머.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경희님께서 폴킴 금요일에 보라라니 고마워요. 나만 금요일 일하는 거 아니야. 좋다.

08번님께서 저는 아침에 운전 중에 라디오 사연 보내고 싶을 때 가끔 음성인식 사용해요. 반가워요 폴디. 저 음성인식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말고도 뭐 이렇게 뭐 영상 찾아보거나 왜 TV로 뭔가 이제 영상 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음성인식해서 입력하곤 하는데 아 이렇게 AI가 발달된 세상에 사는데 왜 우리 리모컨은 제 말을 못 알아먹을까요? 항상 제목을 왜 갑자기 영어로 바꿔버리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4234번님께서 폴디 오늘은 날이 화창하니 좋네요.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지만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쉬어서 지금 많이 즐거워요. 4234번님 나 지금 굉장히 신나. 신이 날 수밖에 없죠. 주말에 계획 있으신가요? 월요일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알려주세요. 0812번님께서 공감해요. 아이 하원시키면서 세탁소에서 세탁물 찾는 동시에 편의점 들렸는데 급한 업무 톡 오면 음성 입력은 무조건이에요. 그럼요. 또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막 손에 짐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막 한 손으로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잘 안 써지고 그런 때 있잖아요. 네. 2511번님께서 프리랜서예요. 업체에서 일정 바뀐 걸 이야기 안 해줘서 헛걸음하고 공원에 와서 앉아있어요. 다음 업체까지 시간이 떴어요. 생일인데 밥도 못 먹고 급하게 나왔구만. 씁쓸하네요. 아 생일인 거 알고 쉬시라고 이렇게 됐나 봐요. 잠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선선하니 바람도

드립니다. 네. 맛있는 뭐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하나 사서 드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9983번님, 저는 양배추 한통 사왔어요. 주말에 토스트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전도 해먹고 하려고요. 아, 이세 메뉴 다 지금 굉장히 땡기는데요. 토스트에는 자고로 이 양배추를 듬뿍 채 썰어가지고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케찹 듬뿍, 마요네즈 듬뿍 아시죠? 이럴 때는 칼로리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도 위좀 뿌려져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육아는 퇴근이 없답니다. 대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라서 기분이 좋아요. 같이 마실 시원한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커피 한 잔 부탁하셨는데 부모님 거 또 챙겨드려야죠. 세 잔 나가요.

전해주세요. 나 공만님 사랑해요. 이따 보아요. 나 공만님 와이프분 성함이 나 공만님 이신가 봐요. 우리 공만님과 정환님 결혼 기념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꼭 있어야지만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거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박지경님께서 저 전날 밤에 짐 싸요. 맞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짐 싸야죠. 저는 예전에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전날 아침까지 우리 또 친한 형 고기 먹으러 가요 친구랑 아침까지 이렇게 한 잔씩 하다가 정말 짐을 5분 만에 싸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말까요? 1번 가라. 그냥 가라. 2번 가지마. 금요일인데 운동 가지마. 1번 혹은 2번 둘 중 하나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으로 투표하신 분들을 중에서 5분 추첨해서 닭가슴살 세트와 단백질 음료 드릴게요. 아, 이 상품 너무 마음에 든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 저 진짜 고민 중이거든요. 아,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들께 저의 미래를 정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투표 더 많이 해주신 쪽으로 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킴, 이 귀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얼마 만에 찾아온 금요일 저녁인데 운동 갈까요? 아니 말까요? 1번 가라. 아, 다시 1번 가라. 2번 가지 말아라.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아까 가고 싶었는데 가기 싫어졌어.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

키키의 I Do Me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었죠. 풀킴 금일 운동 가라 가지 말아라. 원래 오늘의 퀴즈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작가님께서 어떤 앙심을 품고 저에게 이런 지금 퀴즈를 바꿔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저 운동 가겠습니다. 네. 이경수님께서 악 귀여우시당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안 돼요? 쉬세요. 맞아. 하루 안 간다고 어떻게 안 되기도 하는데 어떡해요.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네. 7745번님께서 운동 갔다가 곱창전골 드세요. 어때요? 좋죠? 운동 갈만하죠? 곱창전골 먹으려면 운동 가야겠네요.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듣고 왔고요. 저는 오늘 운동해야 되는 DJ 폴킴입니다. 금요일 밤 운동해야만 하는 폴킴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곡인데요. 3123님께서 저 오늘 운동 인증샷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뭐야, 지금 15,226보를 지금 걸으신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693kcal를 소모하셨습니다. 네, 오늘 라면에 밥 말아서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부럽습니다. 운동 빨리 해버리는 자가 승자다. 2952번님, 나도 폴킴이랑 곱창전골에 쇠주 한잔 하고 싶다. 우리 같이 가실까요? 그 대신에 저랑 같이 운동하셔야 돼요. 저 일단 러닝 기본으로 15분 뛸 거고요. 오늘 하체에다가 어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952번님, 폴킴님, 저는 당첨은 진짜 진짜 없는 사람인데 현충일에 폴킴님 나오시는 페스티벌 사전응모 당첨돼서 보러 가요. 저에게도 행운이 오네요. 너무 기대돼요. 오, 저 열심히 합주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952번님도 오늘 운동하러 가세요. 16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직장에 출근하면 89.1 라디오만 들은 지 89.1 라디오만 들은 지 9년째인데요. 그동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단 잉어님께서 어지간히 운동 가기 싫은가 보네요. 계속 징징.

0: 고객님 예약하셨을까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폴킹 같은 달콤하면서 부드럽고 때로는 강단 있는 목소리가 갖고 싶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훈련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0: 건강, 피부, 운동, 멘탈, 목소리까지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의 관리는 목소리.

0: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은요. 저 그거 좀 깔아주세요. 저희 선생님은요. 일단 대가수 폴킴을 시작해서 다비치 분들 이혜리님과 강민경님 또 볼사 안지영님 또 김범수님 또 저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한지민님도 하셨었고요. 차승원 배우님부터 정말 많은 뮤지컬 배우분들까지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수업 잡기 힘드니까 자꾸 연락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리미리 스케줄 잡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제 시간 좀 따로 빼주시겠어요?
1: 웬디 얘기 안 해주면 삐집니다.
0: 아 웬디, 웬디와 딘딘
1: 레드벨벳
0: 레드벨벳. 아 그럼 봐봐 여러분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지금 목소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네, 달나라님께서 가요광장 출연 섭외 왔을 때 뭐 어떠셨어요? 생방이라 떨리진 않으신가요? 하셨습니다.
2: 사실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 오늘 오면서까지도 떨었고 네. 그래도 너무 기대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또 폴님이 옆에 계시니까 네. 긴장은 이제 서서히
0: 그럼요.
2: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잘

0: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관리 중. 오늘은 관리 중.
1: 어떤?
0: 자기관리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매주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건강, 멘탈, 피부, 뷰티, 운동. 매주 주제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목소리, 발성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민되거나 궁금한 것들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우리 쌤 긴장하셨어요 지금.
1: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0: 아 이제 또 이제 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네, 네. 왜냐면은 네. 원래 이 질문에 선생님에게 폴킴이란 어떤 제자인가요? 이거 이런 건데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좀 부끄러워. 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 폴킴이란 어떤 제자인가요, 쌤?
1: 사실 준비해 온 이 멘트가 있어갖고.
0: 그냥 한번 해주세요. 준비해 온 거 해주세요.
1: 네네. 폴킴이란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능 50에 노력이 50% 합쳐진 아티스트다. 예술적 재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성대의 조건은 그리 좋지 못할 수도 있어.

0: 아 진짜 선생님 그거 맞아요. 저 진짜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발성하잖아요. 네네. 이 지금 요즘같이 얇고 고음이 정말 주된 차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리톤이 살아남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준영쌤을 모신 만큼 여러분과 직접 통화해서 상담 그리고 코칭까지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고민 있는 분들, 노래 잘하고 싶은데 코음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말머리에 통화 달고 지금

0: 기능의 저하로 옵니다.
1: 아.
0: 그래서 깊은 숨을 들여 마시는 게 힘들어져요. 긴장하면 숨을 짧게밖에 못 마시잖아요.
1: 이게 뭔가
0: 예.
1: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0: 네.
1: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0: 맞습니다. 그러면 깊은 호흡이 어려워지면 네. 목 주변의 근육들도 굉장히 수축하게 돼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발성하거나 노래를 할 때 이제 목이 조이는 현상들이 생기죠.
1: 아.
0: 이럴 때는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목을 푼다라는 것보다는 몸을 몸의 이완을 좀 유도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1: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발성적인 것보다 몸의 네. 스트레칭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호흡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호흡 연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혼자서 호흡을 할 때 이제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1: 네.
0: 일단 기구를 좀 사용하거든요.
1: 기구요?
0: 네. 요즘 뭐 호흡 훈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면
1: 보이는 라디오 네. 보고 계시면 네.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러 가지 뭔가요? 도구가 있는데 이건 울트라 브리드라는 기구예요.
1: 네, 선생님께서 네. 저희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입에 물리는 재갈이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갈 나왔습니다.
0: 혹시 있으신가요?
1: 아, 저도 가져왔습니다.
0: 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1: 좋아요.
0: 같아서.
1: 네,
0: 얘를 이제 저항을 좀 뒤를 조여갖고 만들어주고요.
1: 네,
0: 마우스피스 물듯이
1: 네,
2: 저희가
0: 입술로 다 덮어주시고요.
2: 네.
0: 3초간 폴킴 씨가 시범을 보이시면 좋겠다.
1: 제가 네. 3초간 이걸 불어보겠습니다.
0: 네. 일단 들숨으로 3초간 마십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멈췄다가 1초 멈췄다가 3초 내뱉습니다. 둘, 셋. 이런 오케이. 식으로 오. 훈련을 하다 보면은
1: 네.
0: 이 기구가 이제 호흡 근육 중에 횡격막 근육을
1: 네.
0: 조금 더 하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1: 선생님 근데 예. 이런 기구가 없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런 기구를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이제 코를 이용해서 들숨을 마시는 거죠. 그 대신 저항을 줘야 됩니다.
1: 네.
0: 소리가 나게 우리가 냄새 맡듯이
1: 네네.
0: 그냥 한번 깊게 마셔보시겠어요?
1: 네. 코가 나오는데요.
0: 예.
1: 저 지금 예. 안 될 것 같아요.
0: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코로. 그래서
1: 네.
0: 흉곽을 확장하고 상복부를 내밀고 하복부는
1: 네.
0: 조금 당기듯이 이렇게 보통 호흡 연습을 합니다. 그
1: 네.
0: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1초 멈췄다가
1: 네.
0: 3초 뱉는 이 행동들을
1: 네.
0: 계속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조금 호흡을 원활하게 쓰시는데 더 효율적으로 훈련이
1: 네.
0: 될 겁니다.
1: 약간 들어보니까 네. 딥다이빙 이런 거 할 때 하는 훈련이랑도 조금 비슷한 것
0: 예,
1: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해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긴장이 되실 때는 호흡 운동을 하셔라.
0: 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첫 소리 내기가 불편해지니까
1: 네.
0: 이제 첫 소리는 이제 경직이 된 상태에서 아 하고 내면은
1: 네.
0: 보통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1: 네.
0: 저 벌스 부분을 부를 때는 좀 말하듯이 좀 많이 편안 인위적으로라도 한 10초 정도
1: 네.
0: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워나 이렇게 조이지 마시고
0: 네.
1: 편하게 워나 이렇게 가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우리 준영쌤께서 한번 17페이지에 사연
0: 네네.
1: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7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혹시 목소리에도 살이 찌나요?

0: 짧은 경우들이 있어요.
1: 지금 저 디스하시는 거예요?
0: 그래서 고음 가수들 보시면 네. 생각보다 키가 작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0: 근데 짧은데 좀 두꺼우신 게 아닐까.
1: 맞아. 저는 예. 항상 이비인후과 가면은 폴킴 씨는 성대가 뚱뚱한데 짧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0: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1: 앞쪽 건에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 제차님이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 제차님 혹시 지금 댁에 계신가요?
2: 아니요. 지금 차 주차해놓고 있어요.
1: 아, 차 속에 계시구나. 그러면은... 혹시 수건 같은 거 지금 없으시죠?
2: 수건은 그냥 옷 같은 거 있는데.
1: 옷으로 될까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네. 백프레셔라는 방법을 한번 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어금니 치아를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2: 어금니에 네, 물었어요.
0: 예, 그다음에 턱을 조금 당기듯이 세팅을 잡아주시고요.
1: 턱을 아래쪽으로 네. 내려주세요. 가슴을 들고.
0: 네. 그 상태에서 네. 그냥 풍선에 바람 불듯이 바람을 두 볼이 빵빵해지게 한번 불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거기다가 음정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정을 넣어서 네. 한번 이 백프레셔라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순간적으로 협착되어 있는 이 후두부가 네. 열리는 현상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1: 우리 제차님께서 한번 이거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입에 볼에 숨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풍선 불듯이 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0: 근데 이게 바람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1: 네, 바람을 세게 한번 분다고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0: 아니, 부 발음입니다. 부. 어금니를 물고. 예. 네. 그리고 바람을 세게 불어. 이게 좀 이게 어렵다 이렇게
1: 이제
0: 하니까.
1: 또 통화를

0: 식당 같은데 여러분 가시잖아요. 가셔서도 이 백프레셔라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네네. 이거 하는 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려놔주시면은 많은 네. 분들이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한번
1: 네. 올리겠습니다.
0: 네, SNS 네. 활동 좀 제발 열심히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자,
1: 수건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저 이거 잠깐만 한 30초만 소개해도 될까요?
0: 저희는 그러면은 네네. 노래를 듣고

0: 가르치면서도 이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성대가 굉장히 얇아지고 목소리가 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을 한 10분만 아니 5분만 하셔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1: 네. 0839번님께서 폴님이 라디오 중간중간 보면 목 푸는 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코칭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전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했다

0: 상남자가 돼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실 아 이게 저희가 내구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시는 분들의 목이 더 빨리 상합니다.
0: 아 맞아요.
1: 네, 노래는 이제 준비된 동작 안에서 성대도 네. 준비된 동작 안에서 저희가 뭔가를 시연을 하는데 네. 말은 내 감정에 따라서 호흡이 막 세게도 나왔다가 맞아요. 약하게도 나왔다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네. 관리를 하면서 조금 훈련을 이제 근육을 좀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네.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예, 훈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386님께서 저는 강사인데 늘 목으로 말해서 목이 아파요. 유리성대예요. 쌤 도와줘요.
1: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육은 네. 운동할수록 강해집니다.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니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막혔거든요. 그래서 다들 연휴를 시작하시나 보다. 나는 일하러 가는데 그러고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부터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보내주시고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한 달 내내 출석해서 빠짐없이 암구호 외쳐주시면 월말에 5월 말에 그래봤죠. 다음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1부. 저 오늘 제 실물과 똑같은 등신대 들고 퇴근 중입니다. 허! 뭐라고요? 4703? 아니 그 등신대란 주로 아주 잘 나가는 광고를 촬영한 연예인들이 그 매장 앞에 세운 바로 그 등신대? 허! 와. 저희 회사는 막내를 탈출하면 축하 선물로 진짜요? 진짜? 사장님이 직원들 등신대를 제작해 오 이건 좋다 보너스와 함께 선물해 주시거든요. 지금 지하철 2호선 등신대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접니다. 조금 부끄러우니 다들 쳐다보지는 말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쳐다보진 마시고.

적지 않았는데 의욕만 넘쳐서 실패할까 걱정되네요. 저를 만난 오이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묶음에서 무작정에서 약간 걸렸지만 그래도 한묶음을 사실 정도면 이건 선수시다. 이건 진짜 요리 대장급. 선미씨, 이게 요리 저같이 진짜 욕심만 있고 실력은 없는 사람인데 특징 무조건 많이 하고 본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요 아주 조금 소량 해보고 성공하면 한묶음 사는 걸로다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게요. 7776 언니, 화분 밖으로 나온 꽃대 좀 봐주세요. 생명력 짱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내고 있는 거 맞겠죠?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 오야, 오야, 이 화분에서 요만한 꽃대가 올라. 어머나, 쉽지 않아 보이는 환경인데 이 꽃대는 알까요? 네가 네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준다, 위로를 줘. 이거 알고 있을까요? 7776?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가 정말 이렇게 고요할 것만 같아. 그럼 인경 씨는 또 그런 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수다 떤, 아유, 평소 그 정신세계인 분들은 이런 것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세요.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랑한대 적재.

0: 지웠다가 지웠다 하기를 보름. 동생 친구인데 내가 너무 주책인가?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할 수도 있지. 혼자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소라, 동생 결혼식 축가 불러줘서 고마워. 너무 반가웠어. 나중에 춘천 놀러와. 누나가 밥 사줄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읽음 표시가 안 뜨는 게 아닌가. 아,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어색하게 만들었나 싶어 며칠 동안 이불킥을 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답장이 왔다.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쿵.
1: 누나, 저야말로 너무 반가웠어요. 알람을 꺼둬서 제가 너무 늦게 확인했죠. 밥 너무 좋죠. 누나, 시간 되는 날 제가 갈게요.
0: 그렇게 2025년 11월 29일 동생 친구가 아닌 남자로 처음 만났다. 어색함도 잠시. 어릴 적 동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루가 정말이지 1초처럼 지나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주말마다 경기도 양주에서 내가 사는 춘천까지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었다. 동생 몰래 비밀 연애를 하느라 들킬까봐 스릴 넘치는 몇 달을 보냈고 마침내 연애 사실을 공개했던 그날 남동생은 축하는커녕 황당해하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2: 야, 진짜 괜찮겠냐? 너 우리 누나 성격 장난 아닌데 감당 가능해?

모르겠는데 정말 거의 100%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누나와 남동생 이런 관계 진짜 이렇더군요. 뭐 오빠와 여동생도 다르지 않고요. 최원일 씨 진짜 찐 남매네요. 저도 어렸을 때 누나랑 싸우다 쌍코피 터진 적 있는데 그런 우리 누나도 다 짝이 있더라고요. 두 분도 잘 사실 듯 합니다. 하셨고요. 네, 찐남매 인증이요. 6259.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던 순간 이미 두 분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두 분 사랑은 아직 진행형이죠. 장유희 씨, 남동생이 뭘 모르네요. 누나의 찐 매력을. 오늘 사연은 느낌이 좋다, 좋아 하셨어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한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소리는 가명을 쓰셨다고 했고요. 쑥스러우셨나 보죠. 누나의

좋은 화장품은 바로 노력과 성실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빛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수박 두 통 양양 주말에 드시고 연휴에 드시고 아마 다음 주 초까지 그냥 냉장고에. 근데 수박 냉장고에 들어갈 때 있어요? 야, 이거 수박은 진짜 냉장고 들어가면 딴 거 막 반찬 꺼내야 되는데 어떡하실라나.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냅니다. 김은주 씨. 오늘 소개팅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시에 취소가 됐어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샤랄라 하고 온 저는 뭔가요? 그분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그래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2: 쇼리 실라!

8343 다음 주 월요일 출근 계획이었는데 흉으로 바뀌었어요. 야호, 너무 좋아요. 조원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느낌으로다가 막 카메라 막 어떻게 알지? 어, 얘들이 카메라 빨 좀 타네. 오, 진짜 저도 처음 보는데도 그냥 마음이 야옹, 빨리 가서 양이들 아이고 야옹 하는 소리 들으셔야겠어요. 9198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매일 그대와

분들 많을걸요? 한두 개 알까 말까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이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라면에 찐 달걀 두 개 먹어요. 이거 보통 라면이면 그냥 달걀 풀어서 이렇게. 근데 찐 달걀 어떤 맛일까? 떡볶이 찍어 먹는 그 찐 달걀? 궁금해지고. 아무튼 이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369 김미옥 씨. 톡을 잘 안 보는 지인과 관계를 10년째 이어왔는데요. 요즘은 좀 견디기가 힘드네요. 며칠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을 안 보는데요.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특징이요. 뭔가 그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공간보다는 좀 사방이 좀 막혀 있고 구석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그래서 되게 비싼 신경 써서 집을 사줘도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저희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 고양이의 숨숨집은 제가 공들여서 산 그 예쁜 고양이

요조 김진표 좋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햄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요. 햄디가 뭐야? 햄을 좋아해?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니면은 햄님, 햄님처럼 햄님 같은 형님 같은 DJ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제가 햄스터를 닮았대요. 햄토리를 닮았다고 추천해주신 애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람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 별명이 허다람인데 이 햄디라는 DJ 애칭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햄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햄디에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라중섭님께서요. 저희 아파트 옆에 약간 주말 농장을 하는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닭도 키우는지

꼬끼오 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가 다양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온갖 이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기억이 이 문자를 보니까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은근 괜찮아요. 되게 물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진짜 늦잠 자고 싶을 때 닭들이 울어대면은 좀 짜증나긴 하지만 평일에는 뭐 덕분에 되게 천연 기상 소리를 듣는 느낌이라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닭소리 한번 검색해보세요. 되게 특이한 닭소리 많답니다. 최인숙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커플링 하러 갑니다. 남자친구가

있지. 진짜 결혼할 사람이랑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럽습니다, 인숙님. 행복하게, 예, 커플링 잘 예쁜 걸로 맞추고 오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스위스로의 사랑해, 그리고 NSYUNJI 박재범이 함께 부른 If You Love Me.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이번 차트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9위는요, 방탄소년단의 봄날로 시작합니다. 아련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매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올게요.

0: 좋아해.
1: 13위는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였습니다. 비스트에서 하이라이트로 새롭게 시작한 첫 데뷔곡이었죠.

구사님, 아, 진짜. 고3. 예, 고3도 힘들지만 취준. 고3 시절 못지않게 정말 그 취업 준비하는 그 시기가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지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정말 좋은 결과 원하시는 곳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응원부터 보내드리고 싶네요.

0: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2개월의 넘버원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2: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그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 같이 복습해볼까요?

라고 특히 bowed out 라는 동사 구가 들렸거든요. 마치 모든 것이 bowed out 한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bow out. 원형을 먼저 떠올려 보면 B-O-W 그 다음 O-U-T bow out.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다, 사라지다, 빠져나오다

표현을 조금 바꿔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거고 I'm on my way to the beach 라는 표현도 응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so plain to see. 이거였죠? It's so plain to see. It's so obvious. 이런 문장도 생각나실 거고 It's pretty clear. 이런 가벼운 문장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felt the breeze. 두 번째, 난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I'm running to the beach now. 세 번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so plain to see.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새로운 코너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기범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 됐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진짜 이쁘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내 앞에서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친에게 들려주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크러쉬의 미워, 릴러마일즈 하지마. 아유, 정말 이 깨가 쏟아지는 문자는 뭐죠? 얼마나 예쁘면은 막 사람들한테 내 여자친구 예쁜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까요? 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남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기범님을 위해서 기범님의 짝꿍 노래 들려드립니다. 크러쉬의 미워, 그리고 릴러 말제 하지마.
1: Yeah.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 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벗어 제 기차 전부 윅윅 3점 슛 스위쉬.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325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입니다. 원래 여름엔 핫한 음악을 들어줘야죠. 듣기만 해도 궁뎅이가 실룩실룩 워터축제에 온 것 같은 노래들이에요. 박재범 좋아! 백호 엘리베이터? 상하 가족들도 같이 흔들어요. 아, 곧 진짜 워터축제가 열리는 그 계절이 오네요. 3257님의 워터축제송 들려드릴게요. 박재범의 좋아! 백호 엘리베이터.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는 OST까지 줄줄 외울 정도였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던 취미였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나의 일부분이 돼버렸다. 너무 좋아했던 일이었지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선 화실엔 발걸음도 들이지 못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새하얀 종이를 마주하게 됐는데 두근두근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주말마다 새로운 화실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새로운 취미로 만들어볼 예정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색색의 아름다운 물감으로 가득 채워나가야지.

그 쓴맛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사연 보내주신 0402님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도영의 반딧불, 그리고 10cm의 스윗 드림.

0: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유명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 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루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듣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기가 더 어려운 난이도로 모시겠습니다. 눈치코치 발달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 758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581님께는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아내가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편하게 에에 앉아 잠도 자고 할 줄 알았지만 역시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20분을 타고 2시간을 두통에 시달려요. 다 지나가겠죠? 까지가 사연이었고요. 7581님이 아내분이 주행할 때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좌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운전면

아니면 주소 속에 내가 타는 게 맞는지 이게 되게 받아들이는 분마다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뒷좌석을 양보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수석이 더 편한데 왜 뒷자리를 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이제 센스 있으면 이제 여쭤봐야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미드 보면은 차를 타러 갈 때 샷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샷건 막 하면서 가요. 근데 조수석에 타고 싶을 때 그게 하는 말이래요. 영어권에서. 조수석 자리 찜! 이게 샷건!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 깨알. 깨알 상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 10분 뽑았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네, 설마 그게 전 아니겠죠? 식디가 파이팅 좀 넣어주세요. 그 조개는 안윤상 형님이 잘 캐는데 꿀팁을 좀 받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네, 자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오겠습니다.

좀 챙겨드리고 형님 대접하고 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형님이 또 먼저 편하게 다가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같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입 진짜 이제 20대 학생들 아 진짜 아, 다 진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자꾸 말실수가 제 말실수가 나오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20살에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입장에서도 형님이 먼저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더 마음이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느껴집니다. 하루면 괜찮아지겠죠? 다시 자유부인으로 돌아가야죠? 문자에서 허전함, 막 아쉬움 이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 예. 금방 또 건강하게 올 겁니다. 노래는 현서의 춘몽입니다. 네, 이 노래 같이 듣고요. 저는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로 올게요. 잠깐 빠빠이.

하는 지방 쪽의 정체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소통은 아직 괜찮은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신내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구리 암사대교에서 수성 나들목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여의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이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가까이 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의 정체가 벌써 상당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부터 서정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2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설악 부근의 지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 천안 지역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북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쪽으로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느슨해진 토요일 아침 팽팽한 선곡 배틀로 깨웁니다. 뮤직 업로드 플러스.

0: 음악은 잘 모르지만 좋은 노래는 욕심난다면 이분을 팔로우하면 됩니다. 21세기 선곡 리더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20세기 감성을 갖고 있지만 21세기에도 버티고 있는 서정민입니다.
0: 그게 자산이죠.
1: 그렇죠. 네.
0: 자, 그런가 하면 이분 트렌드와 스테디의 황금 비율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오차 없는 계량 선곡 FM대행진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20세기와 21세기 사이에 있는 유기성 PD입니다.
0: 그렇습니다. 두 분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5월이 발명의 달이라고 합니다.
2: 그렇죠.
0: 알고 계셨어요?
1: 알았어요?
0: 아, 애기 아빠니까.
2: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좀 오고.
0: 그래서요, 지식재산처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캠페인이 발명의 달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음악도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그렇죠. 관점에서 발명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죠. 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유행을 만든 노래가

0: 우리 식식이 여러분들은 두 분이 준비한 노래를 들으시고 어떤 분의 노래가 오늘 주제에 더 부합하는지 또 어떤 분의 선곡이 듣기에 더 좋았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대결은 지난주 대결에 보내주셨던 점수를 가져와 쓰고요. 오늘 해주시는 응원은 다음 주 주제에 반영이 됩니다. 네. 문자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아까 숏폼을 제가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2: 예. 네.
1: 그런 저도 쇼폼을 찾아보게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K-POP 챌린지 문화의 시초가 된 노래.
0: 네.
1: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3: 맞아요.
1: 2020년 1월이에요. 지코가 아무 노래를

0: 그리고 패션 하면은 가요계에서는 지금 이 노래가 이 유행을 이끌었다. 항상 회자되는 그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G.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스키니진. 스키니진이죠.
1: 원색 스키니진.
0: 네, 원색. 다양한 색깔 스키니진.
1: 소녀시대와 샤이니가 네. 좀 이렇게 또 스키니진.
0: 그렇죠. 입고 나와서 뭐 길거리가 갑자기 다 스키니진으로 바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전인 것 같아요.
1: 근데 유기성 PD님은 안 입었을 것 같고.
0: 저는 스키니진 안 입죠.
1: 전 서정민 기자님은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스키니즘을 입은 시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2: 그때 그 사진을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1: 혹시 있죠? 입으셨죠?
2: 있죠. 네.
0: 저는 궁금했던 게 서정민 기자님 혹시 나팔바지 입으셨었는지.
1: 입으셨죠.
2: 나팔바지도
0: 조금
1: 아니 나팔바지 부츠컷.
2: 부츠컷은 입으셨잖아요. 나팔바지 한 너무 아니다. 70년대 같고 부츠컷 입었습니다.
1: 부츠컷과 스키니진이 좀 그 이어져 있어요.
0: 네.
1: 분명히 입으셨.

0: 서정민 기자 부츠 컷 입으실 거다.
1: 서정민 기자님 또 유행이 좀 빠르신 편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유기성 PD님의 1라운드 선곡 스키니진 이야기와 네. 함께 소녀시대 G 선곡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유행을 만든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에게 바통이 넘어갑니다. 어떤 곡입니까?
1: 네, 아까 지코의 아무 노래로 댄스 챌린지의 시초가 된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댄스 신드롬을 가져온 노래. 바로 셔플 댄스 신드롬이죠. LMFAO의 파티 락 앤썸입니다.
0: 혹시 이 노래가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 노래입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셔플하면 사실 그 멜로디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앞은 잘 몰라도 그 대목만 맞아요. 그 대목 들으면 다들 아 하실 겁니다. 이 노래가 2011년에 나왔어요. 꽤 오래됐죠. 이 당시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LMFAO는 듀오입니다. 이 둘이서 길거리를 막 돌아다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 둘 모여

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0: 그래서 국민 여동생 하면 문근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근데 이 국민 여동생이 불렀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원곡은 이제 1987년에 이지연 씨가 불렀던 난 사랑을 아직 몰라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제목의 순서만 바꿨는데 큰 사랑을 받았죠.
1: 그렇군요. 와, 근데 이지연 씨가 부른 노래가 1987년인데 문근영 씨가 네. 87년생이잖아요.
0: 그렇죠. 텀이 굉장히 깁니다.
1: 신기하다. 네.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네. 응원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기성 PD님의 이제 2라운드 선곡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제 4부에서는 두 분의 3, 4라운드 선곡이 연속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필요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4부로 올게요.

0: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무서워, 너무 무서워.
5: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4: 갔어야 했어요.

0: 이어지는 연음으로 맞아요. 이어지는 발음 자체를 소리 자체를 네. 라임으로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라임으로 할 수 있구나.
1: 한국 힙합사에 큰 역할을 한
0: 그렇죠. 네, 프로젝트. 네. 그런 라임을 2000년대에 쭉 이렇게 막 퍼뜨리다가 2010년에는 갑자기 노래를 합니다. 래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대세인 싱잉 랩의 또 시초라고도 볼 수 있어요.
2: 어. 네.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은 그 싱잉 랩의 시초가 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그 시점의 곡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1: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여기서 이제 또 빈지노가 피처링을 하죠.
0: 네. 맞아요. 여기서
1: 보고 또 보고 또 봐 또.
0: 맞아요. 랩이 나오는데 그거는 본인이 네. 안 하고 빈지노가 하고.
1: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유행이랑도 지금 결을 같이 하는 게 이때 유행했던 밈이에요. 이 제목이. 이게 KBS 프로그램 같은데 스펀지인가 스타킹 아 스펀지에서
0: 뭐 실험 같은 거 하고 막
1: 실험을 네. 하는데 네. 뭐 불이 났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답변을 하셨고 그게 되게 이제
2: 밈이 됐구나.
1: 재밌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이게 되게 밈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었는데 그걸 이제
0: 아 그게 그래서 나온 거군요.
2: 그걸 이제 이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기름 같은 걸 끼었나로 노래로 이제 다시 만들었네요.
0: 나는 제목을 왜 이렇게 느끼하게 지었나
1: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아, 그렇죠. 불란데다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이어서 들어볼 우리 유기성 PD님의 선곡은 뭡니까?
2: 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인데 예전에는 가수는 가수, 뭐 배우는 배우

0: 2007년 강변북로 가요제가 출발점이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정말 무한도전 멤버들만 참여했어요. 순수하게 그 멤버들만 참여해서 당시에 하하가 키 작은 꼬마 이야기로 우승을 했습니다.
1: 저 되게 작게 했었는데
0: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정말 강변북로 어디 모여서 그렇죠. 네, 거기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년마다 이제 이걸 하게 된 맞아요. 거예요. 맞아. 2년 뒤인 2009년 올림픽대로 듀엣 가요제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음악인들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박난 노래가 정말 국민 히트곡이 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명카 드라이브의 네. 냉면.
1: 아, 네. 이게 여름 노래가 됐죠.
2: 그렇죠. 여름에만 그렇죠. 항상 들리는 노래가
0: 지금도
2: 됐죠.
0: 뭐 여름 이제 냉면 땡길 때 항상 나오는 노래고요. 명카 드라이브는 박명수, 그다음에 소녀시대 제시카, 그다음에 이트라이브라는 음악 프로듀서 네. 세이서 만든 프로젝트 팀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아, 이 냉면. 냉면 하니까 또 냉면 땡기네요.
1: 맞아.
0: 네.
1: 자,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오늘 유행을 만든 노래 선곡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우리 유기성 PD님은 어떤 곡입니까?
2: 이건 제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